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5.1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5.1절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일상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는 뜻깊은 나날이었을 겁니다. 네, 짧지만 여유로웠던 연휴가 지나고 또 다시 시작될 일상. 오늘도 밝은 에너지를 더해드릴 문화공감 프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29편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고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 행 코너에서는 고송 대안을 소개해드리겠고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감주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주도를 보완하고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며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개혁과 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밝혀주었습니다. 중국 특색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제도적인 기반입니다. 세계 인류 기업은 국가의 경제 실력, 과학 기술 실력, 국제 경쟁력의 중요한 구현이며 글로벌 산업의 발전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관건적인 역량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한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부응하는 기업 제도를 기초로 하고 보상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개혁과 발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입니다.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혁 개방 이래 국유 기업은 권한 이양, 리익 양도, 현대 기업 제도의 구축, 국유 자본 감독 관리 체제 등 개혁의 과정을 모색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국유 기업의 개혁과 발전 사업에 각별한 중시를 돌렸으며 국유 기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제하는 것은 중대한 정치 원칙으로서 이를 반드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며 현대 기업 제도의 구축은 국유 기업 개혁의 방향으로서 이 역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특색 현대 국유 기업 제도에서의 특색은 바로 당의 령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의 령도를 조직 체계를 수립하고 간부 구성을 구체화하며 직책을 분명히 하고 감독을 엄격히 하는 등을 회사 관리의 제반 단계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배치는 현대 기업 제도의 중대한 혁신입니다. 국유기업, 국유지배 혼합소유제 기업, 민영기업 등 기업은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는 면에서 끊임없이 모색하고 혁신하여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국유기업, 국유지배 혼합소유제 기업의 시각에서 당건설을 정관에 넣기, 쌍방향으로 교차로 임직하기, 당위원회 당조에서 중대 경영 관리 사항 목록을 선행 연구 토론하는 등의 전면 실시를 통해 회사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완성한 셈입니다. 1만 2,900개의 중앙기업 자기업과 734개 지방 1급 기업, 2만 6,300개의 지방 국유기업 자기업에 기본적으로 리사회를 건설하였으며 그 완성률은 99.9%에 달했습니다. 경리층 구성원에 대한 임기 제도와 계약화 관리를 전면적으로 보급시켰으며 중앙 및 지방기업의 각급 자기업에서의 완성률은 99% 이상에 달합니다. 시장화 고용기제를 깊이 있게 추진시켰으며 신입 사원 총 인수에서 차지하는 공개 초빙 인수의 비율은 99.7% 이상에 달하고 전원 실적 평가를 실행하는 기업은 99.7%에 달합니다. 둘째,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면서 도달해야 할 목표이고 성과입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 일부 업종의 선도 기업은 발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세계 인류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양호한 여건을 이미 구비하고 있는 반면 경영 효율과 혁신 능력, 국제 경쟁력, 브랜드 영향력 등 면에서 기업의 소프트 파워를 한층 강화하고 제고해야 하는 문제점도 두드러집니다. 그러므로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며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의 요구에 따라 효과적으로 견제가 되는 현대 기업 관리 기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현대 기업 경영 기제, 경려가 따르는 현대 기업 경려 기제, 감독이 적당한 현대 기업 감독 관리 기제 등 제도 체계를 형성해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매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려면 제도적인 보장을 립각점으로 그것을 다각도로 전면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이 흥하면 나라도 흥하고 기업이 강해지면 나라도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해 제품이 뛰어나고 브랜드가 탁월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관리가 현대화된 일련의 세계 인류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건설해야 합니다. 첫째로, 기술 변혁의 혁신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혁신의 핵심적인 지위를 견지하고 기업이 업계의 관건 분야와 핵심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사슬의 핵심 단계와 관건 분야에 대한 지배력을 제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자원 배치 및 통합 능력을 높이어 자본, 자원, 기술, 인재 등 각종 요소의 글로벌화 배치를 실현하고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을 주도해 나가는 일련의 사슬주도 기업을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신감과 책임감을 과시하여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업이 국제화 경영을 진행해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대거 성장하도록 적극 추동하고 그들이 국제 기준의 재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수 기업가의 선도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야를 가진 기업가를 서둘러 육성하고 기업가 정신을 적극 고양하며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 격려를 중심으로 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기업가가 혁신 발전의 생력군이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고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태산기술계도시 태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안은 태산으로 인해 형성되고 또 태산으로 인해 널리 알려진 역사문화의 명성 높은 도시입니다. 태안은 여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어왔습니다. 제왕과 귀족, 문인과 문객, 그리고 일반 백성이르기까지 누구나 뜨거운 열정으로 이곳을 찾았으며 태안은 모든 이들을 포용해왔습니다. 산동 중부에 위치한 태안은 고대 제로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악의 으뜸인 태산이 솟아있고 문수강이 흐르며 물산이 풍부한 이곳은 천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합니다. 태안은 중화민족의 중요한 발상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5천여 년 이곳에서는 대문구 문화가 태동하여 중국 문명사의 중요한 리종표로 됐습니다. 현재 태안 도심의 대문구 문화유적지에서는 이 문화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목의 시족 사이에서 북의 시족 사이로 향하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안성은 당나라 중기에 규모를 갖추었고 송나라 시기 봉선지로 지정됐으며 역대 제왕들의 제사와 종교 영향으로 신주라 불렸습니다. 금나라 시기에는 태산이 평안하며 천하가 평안하다는 뜻에서 태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태안의 명성은 태산과 직결됩니다.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경관, 겹겹이 이어진 산세와 소나무, 거대한 바위, 운무가 어우러진 태산은 장엄함 속의 밝음과 고유함 속의 신비로움을 보여줍니다. 태산은 오악의 으뜸이자 천하 제일산으로 불리며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정신문화와 어우러져 중화민족 정신문화의 축소판으로 평가됩니다. 태산 등정 구간 가운데 가장 험준한 곳은 18반입니다. 1600여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이 길은 양쪽 절벽 사이로 정상까지 이어져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를 연상시킵니다. 이 구간을 오르면 해발 1460m의 남천문이 나타납니다. 높은 봉우리 사이에 세워진 이 문은 하늘로 통하는 문과 같은 장관을 이룹니다. 태산 서쪽 계곡에서는 폭포가 떨어져 깊은 못을 이루며 전설에 따라 흥룡담이라고 불립니다. 태산 정상에서는 일출, 운해, 서리꽃, 불괄 등 네 가지 신비로운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출은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오둠을 가르며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하늘빛이 점차 변하는 모습을 장엄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태산은 오랜 세월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진, 한, 명, 청에 이르기까지 역대 제왕들은 이곳에서 봉선, 의식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찰과 속각이 남겨졌고 이런 태산의 풍부한 인문 경관을 형성했습니다. 태안산 중심의 대면은 앞쪽으로 통천가와 이어지고 뒤로는 태산과 연결되어 도시와 산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를 이룹니다. 옛사람들은 태산을 오르는 길을 지옥에서 시작해 속세를 거쳐 천상으로 나아가는 길로 여겼습니다. 이는 인간 세상을 벗어나 선경에 이르는 과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공자는 태산이 오르면 천하가 작아 보인다고 했으며 두 번은 반드시 정상이 올라 모든 산을 내려다보리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태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오늘날 태안은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유관 역사와 풍부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현대적인 도시와 어우러져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선물 이 같은 제목으로 오효근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인 오효근은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체 장기 기증자원 등록자이며 유체 기증자의 유가족이고 또한 제남시 적십자 유체 각막 기증 자원 봉사팀 팀장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오가양과 어머니 리문 씨는 제남시 최초이자 최고령의 부부 유체 기증자입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들은 유체 각막 기증 자원 등록서에 자신의 답을 적었습니다. 도로인은 마지막으로 의학교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이 선물은 또한 수많은 유체 각막 기증자들이 생명으로 실천한 박예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떠나 보낸 지 거의 20년이 지난 후 오효근은 그들의 선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생명의 이어짐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기정 소명의 이름을 남긴 순간부터 생명의 정의와 가치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봄바람이 보도나무 꽃을 푸르게 물들이고 이월란 꽃이 집 주변의 길가에 가득 피어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이어집니다. 20년 전 오효근이 아버지 오가양을 떠내보낸 곳도 바로 이월란이 만개한 계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유치를 당시 산동의과대학에 기증하여 의학교육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오효근의 손에는 녹색 표지에 유치 기증 명예증서 두 장이 남아있습니다. 증서에는 오가양 리문시 동지는 사심없이 자신의 유치를 조국의 의학사업에 바쳐 인류의 건강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는 그의 부모가 내린 엄숙한 선택이었습니다. 오효근의 아버지는 공정사였고 어머니는 북경효파의과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두 사람은 국가에 대한 기여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고 노는 게 이루로 특별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사후 유치를 기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의대생이 우리의 몸을 수없이 해부하더라도 의사가 환자를 잘못 수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초심이었습니다. 제가 되기보다는 빛을 남기자라는 말은 자식들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삶의 가르침이었습니다. 2003년 3월 산동성 유체 기증 조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오효근의 부모는 이미 기증기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과 의사들에게 문의하던 중 이 소식이 오효근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그는 의대에서 대체교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식으로서 부모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부모는 살아서는 수술칼이 두렵지 않고 죽어서도 회복칼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력 기록을 함께 제출해 병리 해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두 로인은 오효근에게 병원, 법원, 공중처 등을 찾아다니며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산동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관계자를 만나 기증 경로를 찾게 되었고 2003년 2월 마침내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 두 분은 마음이 한결 놓이셨다고 오효근은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셋은 부모의 결정을 존중했고 깊이 존경했습니다. 의사로서 오효근은 실습 없는 의학

그는 그때마다 조용히 고개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고 그는 다시 기증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까지도 제남시 최고령 유체 기증 부부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의사로 됐고 부모의 행동으로 죽음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게 된 그는 2012년 자신도 기증 등록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각막이 가능하면 각막을, 장기가 가능하면 장기를, 그것도 안 되면 유체라도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쓰도록 하면 됩니다. 그는 45년 의사로 일하며 유체 기증은 또 다른 방식의 생명 수호라고 말합니다. 이후 그는 적십자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했고 같은 해 제남시 적십자 유체 각막 기증 봉사팀이 설립되면서 팀장을 맡았습니다. 12년의 활동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증을 이해하고 참여하게 되었고 봉사팀은 점점 확대됐습니다. 오랜 전통인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만 그는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더 많은 동참에 감동을 느낍니다. 어떤 젊은이는 각막을 기증한 동생을 기리며 심장 이식 수혜자는 가족과 함께 기증 등록을 합니다. 올해 한 기념 행사에서는 AI 기술로 제한된 부모의 모습이 등장했고 그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연장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어머니의 말과 생명의 두 번째 여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바란다는 아버지의 말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제남시 유체 기증 등록자는 5,399명, 실제 기증은 979명이며 각막 등록은 3,014명, 기증자 739명에 달합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이름들은 하나하나 빛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슬픔보다는 그리움과 평온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가족들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봉사팀들은 모여서 떠난 이들을 기립니다. 오효근의 집 거실에는 아버지의 각막 기증 사진이 햇빛을 받으며 놓여 있습니다. 길가의 유월란 꽃은 해마다 번조 가득 피어나고 작은 빛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듯 기증자들의 헌신은 의학의 길을 비춥니다. 삶은 짧기에 소중하고 나눔으로 더욱 빛납니다. 탄생과 죽음은 자연의 리치이며 저녁 노을과 아침 햇살은 모두 세상을 밝힙니다. 이것은 부모를 향한 그의 그리움이자 모든 유체 각막 기증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선물 이 같은 주목으로 오효근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좋은 사람은 일생 동안 평안하리.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강서 성남부의 보석 같은 도시 감주시에 있는 송나라 유족이 살아 숨쉬는 감주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신축된 감주시 박물관은 강남 정원의 우아함과 첨단 건축이 만난 걸작입니다. 요류 예장은 장강의 물결을, 지붕의 기와 곡선은 송나라 회랑을 재현했지요. 주왕 로비의 12m 높이 동종은 감주의 옛 이름 공성을 새긴 상징물로 두드릴 때마다 천년의 미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1층 객가 생활관에서 만나는 원형 위용 모형은 실제 크기의 5분의 1로 제작된 흙집 안으로 들어가면 객가 가족 4대가 함께 살았던 공간이 제한됐습니다. 청동 제사기구에서 손때 묻은 방족차까지 살아있는 역사를 느낄 수가 있죠. 2층에는 감주의 황금기인 송나라 보물이 진열됐습니다. 1123년에 제작된 청자 연적은 당시 세계의 최정점 도자기 기술을 보여주며 조의 진필 편지에서는 학문을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3층 최후실에서는 감주 자수가 가능합니다. 붉은 실도 매화 문양을 수놓으며 당시 사람들의 정성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감주시가 중국 히토루 매장량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지하 1층 광물의 신비관에서는 형용 색상의 히토루 원석이 빛의 춤을 추고 터치 스크린으로 원소 조합 실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첨단 휴대폰으로부터 전기차까지 우리 생활을 바꾼 광물의 신비한 세계를 만나보시죠. 전시관을 관람한 후에 5,000평방미터 규모의 감란 정원을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나라 화가 곽희의 산춘도를 현실로 구현한 이곳에서는 대나무 숲 사이로 흐르는 인공폭포와 백로 조형물이 어우러져 있고 특히 가을엔 계곡 다리 위로 단풍잎이 비단처럼 흩날리죠. 감주시 박물관은 돌에 새긴 역사이자 흙에 뿌리내린 삶입니다. 객가인의 투쟁 정신에서 송나라 학자의 지혜까지 이곳을 거닐며 강남 문화의 정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주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니신이 불러드립니다. 예감.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가수 량종요의 대표곡 고요한 여름과 용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족의 발라드 여왕 량종요 가수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대중적인 멜로디로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가수입니다. 노래 룡하는 량종요가 부르는 서정적인 노래로 음악가 리종범이 작곡과 작사를 했고 오월천이 편곡을 맡았습니다. 2005년 4월 이 노래는 뮤직 라디오 중국 토프 랭킹에서 련도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래의 멜로디는 순박하고 따뜻하며 가사는 간단하고 거침없어 량종요의 청순한 목소리로 듣는 이를 고요한 여름밤을 느끼게 해줍니다. 2004년 대만 음악인 리종범은 서귀련 왕민중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황토고원의 하늘

푸른 나무, 황토의 풍경과 아이들의 순진하고 소박한 모습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어린이들과 음악회를 열고 동요를 가르친 후 리종범은 학교를 떠날 때 흑판에 고요한 여름의 가사를 썼고 그 후에 작곡을 완성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회적 규요와 음악적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기부 문화의 선구자로 인정받은 곡입니다. 아래 량종료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계속하여 량종요 가수의 노래 용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래 용기는 양종요가 부르는 공존적인 힐링 사랑 노래로 작곡가 광량이 작곡하고 뇌업이 작상곡으로 2005년 클래식 희망가 온라인 투표 이벤트에서 1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노래 용기는 사랑을 고백할 때 필요한 힘이라는 메시지로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량종요는 이 노래로 2000년대 중국어권 대표 여성 보컬리스트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 또한 사랑을 향한 순수한 용기를 노래한 2000년대 감성 발라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래 량종요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소기가 호남성 요양시 폭죽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0: 습금형 총소기가 중국 청년 오사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사 대표들에게 보낸 회신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전국 각지에서 청년 대학습 15차 5개년 전망계획에 기여하자 조제 단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0: 5일 연후 기간 문화관광시장이 호황을 이뤘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4일 오후 4시 40분경 호남성 장사 류양지 화성폭죽 제조연소 유한회사 작업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형이 예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형 총석이는 호남성 장사 류양시의 한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다그치고 부상자 치료에 전념하며 사후 처리 등 실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소기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새기며 안전생산 책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확고히 이행하며 중점업종 분야의 위험요소, 잠재적 문제에 대한 조사와 정돈을 잘 틀어주고 공공안전 관리를 강화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은 회실을 내려 인원수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며 수색 구조 작업을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2차 재해 발생을 방지하며 사후 처리를 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노동절 연휴 기간 현재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중점업종 분야의 안전생산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특대 사고 발생을 엄격히 방지할 것을 각지에 촉구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비상관리부는 이미 실무팀을 파견해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성은 인력과 차원을 동원해 부상자 치료와 현장 처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0: 오사 청년절을 맞이해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청년 오사 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하고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에게 명절 축복과 간절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온정이 넘치는 총서기의 회신은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은 총석의 당부를 분발정신의 동력으로 삼고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새로운 로정에서 토지를 불태우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회신에서 당신들은 당의 당부를 명기하고 과학기술 혁신, 농촌진흥, 사회봉사, 국토수호, 국경방어 등 기층 일선의 뿌리를 내리고 실제적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며 후회 없는 청춘을 빛내면서 신시대 중국 청년들의 자신자강 그리고 진취적인 량원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총석의 경려는 광범위한 청년들에게 거대한 경려와 분발의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13년도 중국 청년 오사 메달 수상자인 중국 석유공정건설유한회사 제일건설회사 정기용접 수석기사 배선봉은 우리 대한 습금형 총석의 긍정은 크나큰 영광이자 고무이며 어깨 책임과 사명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신 정신을 지침으로 기능 보국의 조심을 고수하고 일터에 발붙이고 기회와 능력을 연마하며 시공 일선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실무적 자세로 업무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난자를 공략하고 장인 정신으로 대국 종기를 제조하는 동시에 더 많은 청년들이 기능 성재, 기능 보국의 길을 걷도록 이끌고 제조 강국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지혜와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2018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수상자인 길림대학 체육학원 교수 무대정은 습금형 총석의 회신은 청년들을 크게 고마워하고 큰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 긍정일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발정진하고 앞으로 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분투를 통해 청춘을 빛내고 책임을 통해 사명감을 다질 것입니다. 우리는 총석의 당부를 명기하고 초심을 고수하며 완강하게 분투하는 한편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이끌고 꿈을 실현하며 나라를 위해서 영예를 떨치고 실제 행동으로 체육강국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서장농업 목축업대학 식물과학학원 작물학부 연구생인 설은앙종은 5.4 청년절 때마다 청년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습금평 총서기에서 청년들은 항상 따뜻한 정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향촌지능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를 참답게 학습 관찰하며 기능을 잘렴하고 특색산업, 농촌문화관광 등 흥변부민 산업에 진력하면서 서장의 경제사회 발전에 진력하고 고향 사람들이 번창한 생활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활한 대지에 후회 없는 청춘의 답안을 적을 것입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올해는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청년들이 한창 업적을 쌓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은 원대한 리상을 품고 분발 정진하며 개인의 추구를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시키고 각자의 일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업적을 쌓으며 새로운 로정에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합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은 구절마다 신시대 청년들에 대한 총석의 무한한 신임과 기대 그리고 따뜻한 가르침과 강국한 당부가 깃들였으며 모두를 분발 정진하도록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2026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단체인 상해 모속 공간 대모형 혁신생태 지역사회 당규원회석인 장훈은 지난해 4월 총서기는 모속 공간을 고찰하면서 애국심을 품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뜻을 세우며 국력 증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청년들에게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신에서 총서기는 재차 간절한 기대를 제기하고 광범위한 청년들이 원대한 리상을 품고 분발정진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총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소를 경결히 실현하며 개인의 분투를 국가의 앞날 운명과 긴밀히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영역에 몰두하고 대모형 혁신 생태 건설을 위해서 힘다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과학기술 혁신 성과로 나를 위해 보답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실천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수도이과대학 선무병원 부주임이사 진기는 총석의 회신은 광범위한 청년들을 분발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는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이사의 사명을 명기하며 개인의 성장을 건강중국 건설의 전반 국면에 융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림상과 과학연구 일선에서 성실하고 확고하게 실천하며 분발정진할 것입니다. 실천으로 진료기술에 정진하고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며 과학연구에 몰두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한편 이학고봉을 과감히 토바오르면서 청춘의 힘으로 인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청화대학 수학학부 교수 류성윤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에서 량자과학기술을 미래산업에 포함시켰다며 어깨 짊어진 사명감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가 제기한 것처럼 지금은 청년들이 한창 업적을 쌓을 때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사명을 짊어지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난관을 공략하고 량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초리론 연구, 핵심기술 공략, 혁신성과 실용화 촉진, 전주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관통시키고 과학연구성과가 진정으로 조국의 대지에 뿌리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과학연구 인재 육성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국가를 위해서 출중한 혁신 인재를 양성하며 더 많은 청년들이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에 청춘 에너지를 부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공천단 주황, 전국청년연합회, 전국학생연합회, 중국소년선봉대 전국사업위원회가 5월 4일 조담회를 열고 습금평 총석의 회신 정신을 학습하고 관찰했습니다. 회의는 총석의 배려와 두터운 사랑을 전진의 동력으로 전환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데 청춘의 지혜와 힘을 이바지할 것을 전체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2026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수상

0: 상자인 광동성 광주시 공항국 경무기술지대 부지대장 조건은 총석의 회신은 우리가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용감하게 사명을 짊어지는 데 전진의 방향을 가르쳐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조업에 몰두하고 단단한 실력을 키우며 인민의 입장에서 확고히 서고 공안 실전에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생명상을 확고히 지키고 뜻을 굽히지 않으며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이 되어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하는 데 청춘의 지혜를 기여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감숙성 민근현 종림공익발전센터 책임자 중리는 개인의 리상과 추구를 당과 국가 사회에 융합시켜야 청춘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비웠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힘다해 분투하면서 사막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사막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을 보호하고 식수작업을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개인의 추구를 국가 생태 전략과 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시키고 지속적인 실천 행동으로 사막 오지에 청춘의 책임을 새길 것입니다. 2026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단체인 국가철도 산국 물류센터 산국장 영업부 비단의 길 청년선봉 청년팀 성원인 한빈결은 올해는 15차 5기년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청년들이 한창 업적을 쌓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평 총석의 회신정신을 지침으로 청춘의 리상과 국가의 소유를 긴밀히 연결시키고 국제항역 1선의 뿌리를 내리며 중국 유럽 전기화물열차 운행을 참답게 보상하면서 중국 유럽 전기화물열차가 비단의 길에서 더 안정적이고 빨리 달리도록 하며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 5월 4일은 5.4 청년절입니다. 전국 각급 공천단 조직은 청년대학습 15차 5기년 전망계획에 공헌하자 조제 단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5.4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광범위한 단원 청년들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당당하게 나서 책임을 다하는 청춘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연일 강서 호북 사천 등재소 입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입 단원들은 엄숙히 순서하고 장정의 길 다시 걷기, 혁명 연수 등 활동을 통해 분발의 힘을 얻었습니다. 상해 하남 복권 등재에서는 청년 롤모델 주제 강연, 연극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당의 혁신 이론과 청춘의 분투 이야기를 생동감 있는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신강소장 정예 등재에서는 여러 민족 각계 청년들이 노래로 민족 단결을 선행하고 변강에 뿌리 내려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으며 청춘의 강렬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내몽골 강소 중경 등재에서는 각계 청년들이 나무 심기, 기층 관리, 도시 재생 등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하고 함께 다스렸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건강 활력 달리기, 청춘 가요제, 문화시장 등 특색 활동을 개최하여 신시대 청년들의 활력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0: 재정과 금융협력을 통한 일련의 내수 촉진 정책이 대출금리 지원, 융자 보증, 위험부담 보상 등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사회자원을 투자와 소비 핵심 분야로 유도했습니다. 정책 시행 후 전반적 진행 상황이 예상대로 이루어지고 효과가 점차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출, 금리 지원, 민간 투자 활성화, 주민 소비 촉진 등 분야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련 정책 중 개인 소비 대출 금리 지원 정책을 내려들어 개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1%포인트의 금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주연합은행 금융서비스대청에서 금리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온여사는 최근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인데 대출 금액이 20만 원일 경우 1% 금리 지원을 통해 연간 이자 부담을 2천 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구매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등 일상적 대규모 소비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항주연합은행 림식 리사장은 지금까지 개인 소비 금리 지원 계약을 체결한 주민이 2만 가구이고 지원한 자금은 2억 8천만 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관련 정책은 소비자의 신뢰와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려지는 금리 지원 자금은 올해 중앙에서 특별히 마련한 천억 원 규모의 재정과 금융협력을 통한 일련의 내수촉진 특별자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억 규모의 특별자금은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을 위해서도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올 2월 항주 여항구에 위치한 한 고도신기술기업은 프로젝트 건설을

0: 위해서 은행에서 4,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관련 정책 중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대출 금리 지원 대상으로 조항재정으로부터 1.5%포인트의 금리 지원을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 고영영은 금리 지원을 받으면 기업의 대출 금리가 기존의 4.2%에서 2.7%로 낮아지고 연간 144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 1.4분기 신규 발행한 중소기업, 영세기업 대출, 설비갱신 대출, 서비스업 경영주체 대출, 개인소비 대출 총액이 동기 대비 4.2% 증가한 8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1: 올 연휴 기간 공원 꽃 구경과 산책에서 자연 힐링, 대도시 인기 관광지, 소도시 산책까지 곳곳에서 생기가 차넘쳤습니다. 각지는 다채로운 문화 관광 행사를 통해 연휴의 활력과 동력을 더했습니다. 올 연휴 기간 북경 근교 여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북경시는 27개 관광 산책로와 129개의 특색 시골 카페를 통합해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휴가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미륜 저수지 구역에서 사람들은 계곡을 거닐고 숲속에서 자전거를 타며 조공비행 체험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광동성 중산시는 아름다운 강변 풍경을 바탕으로 강변 문화 관광을 선보였습니다. 강변 거리가 카페 콘서트장으로 변하고 먹거리와 문화장의 제품의 판매 부스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강가를 거닐며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음악을 감상하면서 여유로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광서 장족자치구 룡승현 룡척 계단식 논에서 농경 행사가 많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계단식 논 사이로 농경 민요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밭갈이, 관개 작업 등 12가지 전통 농법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농경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강소 안원의 산촌 사이에서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감남 채차극을 통해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객가의 백년 건물에서 별빛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연휴 기간 많은 가족들이 문화시설을 찾았습니다. 해남성 과학기술관은 과학축제를 조직하고 조제전시, 도전대회, 깜짝 공연 등 행사로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공개한 상하 5호 규환선과 라카산 전시물이 큰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앞다투어 기념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올 연휴 기간 길림시 12개 인기 박물관과 미술관은 저녁 9시까지 연장 개관했습니다. 운속 박물관은 음향, 광학, 전자 기술을 활용한 고급 전시 설계로 우주와 별들의 세계를 몰입감 있게 재현해 관광객들의 별빛 꿈을 밝혀줬습니다. 하남성 소협 공룡유적공원은 과학기술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요소를 융합한 특색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적인 관광을 몰입감 넘치는 선사시대 체험으로 승격시켜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연수팀의 사랑을 받습니다.
0: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5월 4일 전 사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동기 대비 4.2% 증가한 연인 수로 2억 9,3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역귀성 이동 거봉을 위해서 철도 부문은 인기 방향과 시간대에 열차와 야간 고속철을 추가해 여객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역귀성길을 보장했습니다. 도로면에서 4일 중장거리 도시 주변 고속도로나 도시 진입 주요 통로 등 곳에서 시간대별 교통정체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운전자들은 도로상황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주해협은 4일 출섬 역귀성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해사 부문은 정보화 수단을 통해 대형 선박에 대한 전 과정 실시간 관측을 실시해 제때 안전 우환을 조사하고 제거했습니다. 역귀성길 마지막 1km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교통운수부는 콜택시 플랫폼을 동원해 고봉기 운송 능력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민항, 도로 운송, 도시교통과 연계를 일괄 기획하고 승객들의 야간 도착과 발송을 보장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전자산 거래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전국 농산품 온라인 소매액은 동기 대비 14.7% 증가하고 중점 관측 공업 제품 산업의 전자산 거래액은 동기 대비 10.5% 증가해 실물 경제에 대한 견인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0: 제139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가 5월 4일까지 개최한 무역 촉진 행사가 764회 달했습니다. 그중 무역 유대 공급과 구매 접목 행사는 38차례 달했습니다. 행사 참

0: 간 구매상은 126곳, 공급상은 510곳입니다. 한편 신제품 첫 발표 특별 행사를 665차 진행하고 출시한 신제품 수는 지난 회보다 29.3% 증가했습니다.
1: 제국회 디지털 중국 건설 정상회의가 5월 4일 복주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 기간 집중 전시한 첨단 기술과 제품은 6,00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5 디지털 중국 발전 보고서와 2025 중국 데이터 국가 자원 조사 보고서 등 120여 개 성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편 15차 5개년 전망 계획 디지털 경제 프로젝트 간 신속한 접목을 실현했습니다.
0: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헌법 기념일 당일 개헌 의지를 재차 표명한 데 대해서 일본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 우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4일 사설을 발표하고 최근 일본 국회와 전국 각지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재구조 개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반드시 대중의 우려를 직시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이를 기준으로 정치와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는 도쿄 재판은 전후 국제 질서의 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역사적 정의를 직시하고 역사적 범행을 철저히 반성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역과 세계 안정을 위협하는 일본의 위험한 움직임을 단호히 저지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미국 동아시아 역사평론가 팀 숄록은 1947년과 1948년 재판 당시 부모님들이 일본에 있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후 절대 다수의 일본 대중은 평화헌법, 즉 일본의 군사화와 일본이 전쟁을 재차 일으키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정권과 자민당은 평화헌법을 약화하고 헌법 재구조를 폐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전후 질서를 보장하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에스파냐 국제관계 전문가 후안 아굴로는 일본에서 수년간 방치한 역사 기억 문제가 진정으로 청산된 적이 없다며 경험자의 기억이 사라지면서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수정주의 해석이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복잡한 국제정치 하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은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사범대학 역사연구실 알타모노프 교수는 이가 중대한 도쿄 재판이 없었다면 끔찍한 전쟁 범행에 대해 법적 효력에는 엄숙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범들은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제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가장 참혹한 죄행 중 하나가 바로 남경 대학살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스쿠니 진자를 참배하는 일본 관원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행위는 전범을 미워하는 것이며 전 세계는 이를 일치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장희였습니다.

0: 오늘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거론한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 인터뷰에서 독일 주둔 미군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고 철군 규모가 국방부가 전날 발표한 5,000명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현황과 구체적인 철수 계획이 무엇이고 트럼프 정부가 철군을 선택한 원인은 무엇이며 유럽의 안전구도와 대서양 지역 간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은 장기간 미군의 본부이자 핵심 후군 중추였습니다. 미국 국방인력데이터센터에 따르면 2025년 12월까지 독일에 주둔한 현역 미군이 3만 6,400명에 달해 유럽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 중 가장 컸으며 미국의 모든 해외 주둔군 중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독일 연방 국방부가 이를 발표한 최신 소식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수는 3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주둔군 규모가 방대한 외에도 미군의 많은 중요한 시설과 기지가 독일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가 모두 슈투트가르트시에 위치했는가 하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아시아에 대한 군사행동 주요 후방기지인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독일 서남부에 자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군의 가장 큰 해외 군사병원과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국 군사훈련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구체적인 철수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필스에크에 상주하고 있는 스트라이크 레단급 전투팀 제2기 병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부대의 장병 규모는 4,800명, 이는 미국이 발표한 5,000명 감축 규모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주둔군을 감축할 경우 군인 가족의 재배치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주 병력보다 교대 병력을 우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철수 명령을 초래한 직접적 도화선은 이란 정세 둘러싼 미국과 독일 양국 지도자의 공개적인 언쟁입니다. 지난달 독일 메르츠 총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전략 부족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현재 이란 지도부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직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반격하면서 메르츠 총리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독일과 에스파냐 등 여러 유럽 국가의 주둔 군대를 줄이겠다고 협했습니다. 2월 말 이란 전쟁 사태가 폭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와 영국 스타머 총리를 비롯한 몇몇 유럽 지도자들은 이는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며 개입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과 유럽 분쟁은 국방 지출에 관한 쌍방의 오랜 상처를 다시 건드렸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전보호를 받으면서도 상관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독일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우선 리듬의 연속으로 이번 철군 계획을 통해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이 자체 안전 방어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철군 계획에 대해서 독일 피스토리오스 국방장관은 얘기 나올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 방어 면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을 유럽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독일 슈피겔 주간지에 따르면 현재 독일 정부는 침착한 반응을 통해서 외계의 모든 것이 그렇게 예상밖의 일이 아니고 결코 나쁘지도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편 나토는 미국과 함께 철군에 관한 구체적 세부 사항을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결코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피겔 주간지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계획대로 철군을 서둘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병력을 아시아에 이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철군 계획은 상징적 조치에 가까우며 미국은 유럽에 포진한 병력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순으로 줄이려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논평에서 미국의 철군 계획은 상징적 조치에 지나지 않지만 대서양 지역 간 균열은 유럽의 경제와 안전을 위험한 경지에 빠뜨릴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분석 인사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유럽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독일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배치 정책의 변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군사적 결과가 철군 교육보다 이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거론한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기였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 시간 코너에서는 다각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응분히 기여를 하자를 보내드리고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백색 오염에서 록색 자원으로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제1회 중국 아프리카 기업가 거위론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각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응분히 기여를 하자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오늘은 다각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응분의 기여를 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제12회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 원칙 하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제적 합동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방역 경험을 교류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관건적인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중국 기업은 현재 러시아와 브라질과 협력해 백신 3기 림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 인도와도 관련 협력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실시 계획에 가입했습니다. 중국은 이 플랫폼을 통해 여러 나라, 특히 기타 발전 도상국들과 백신을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백신이 필요한 브릭스 국가에 대한 백신 제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브릭스 백신연구개발센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백신연구개발 중국센터를 설립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5개 나라 사이 백신 공동연구개발 및 테스트, 공장 건설 협력, 수권 생산, 표준 상호 인증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는 5개 나라가 전통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퇴치에서의 전통의학의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전 세계 방역 사업에 강력한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정치화하고 오명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형태는 세계적인 방역 협력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연대로 이견 상의를 대체하고 리성으로 편견을 해소하면서 정치 바이러스를 퇴치해 각국이 방역을 추진하는 가장 큰 함력을 공동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방과 혁신을 견지해 세계 경제 회복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4.4% 위축되고 신흥시장 국가와 발전도상국은 60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역을 틀어주는 한편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은 각국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경기 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방역을 상시화하는 가운데 경제와 사회 활동을 질서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0: 거시적 경제정책의 조류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인적, 물적 이동 원활화 장이 실시를 추진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과 원활성을 보장함으로써 각국이 생산과 운영을 재개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감염병 사태를 이용해 역글로벌화를 노리거나 이른바 경제 탈동조화, 평행체계를 부추기면 결국에는 자국과 각국의 공동리익에 손해를 주게 됩니다. 현 정치 하에서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고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하며 국가 안보를 빌미로 보호주의를 남용하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배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배하자.
0: 오늘은 백색 오염에서 록색 자원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봄갈이 준비가 한창인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전 9시 내몽골 바얀누르시 등구현 바얀골로진 봉량대촌에 위치한 포인트 마트 앞에는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봉량대촌 당지부석이 전학구는 폐기된 비닐 27.8kg을 포인트로 환산하면 28점에 달한다면서 어떤 물품을 교환하겠는가고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포인트 교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본 뒤 신중히 고민한 마을 주민 곽병룡은 보온병 하나, 세탁액 두 통을 교환하고 남은 포인트는 휴지로 바꾸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직원들은 무게를 잰 폐기 비닐을 마을의 림시 보관소에 쌓아두었습니다. 폐기 비닐로 정리 포인트를 교환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등구현은 주로 옥수수와 해바라기를 재배하기 때문에 폐기 비닐을 대량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 비닐을 그냥 땅에 남겨두면 끊어지지도 않고 캐내기도 어려워 토양 비옥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도 초래합니다. 등구현 농업 목축업 기술 보급센터의 견리 부주임은 폐기 비닐을 포인트로 교환하면 주민들이 비닐을 회수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폐기 비닐을 회수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구현에는 70 포인트 마트가 77개 있습니다. 마을의 전학군 서기는 우리 마을은 기존의 마을 관리 포인트 제도를 기반으로 폐기 비닐 수거를 포인트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말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kg 비닐막을 가져오면 1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5kg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냥 1kg으로 계산해줍니다. 포인트는 생활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 비용 중의 일부는 마을 집체 경제 수익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상급 단위 보조금으로 해결합니다. 기술보급센터의 견리 부주임은 인력을 통한 비닐 수거는 소규모 토지나 산발적인 상황에 적합하지만 규모화 대량의 비닐 회수에는 대형 기계의 참여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얀골로진의 한 농경지에서는 폐기 비닐 회수기가 논밭 사이를 오갑니다. 기계 섬과 함께 롤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토양에 남아있는 폐기 비닐들을 수거함으로 빨아들입니다. 견리 부주임은 기계 한 대가 시간당 10여 무 밭의 폐기 비닐을 수거할 수 있다면서 일회성 회수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견리 부주임은 대형 기계는 주로 합작사에서 제공하고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 수거의 낮은 효율성과 높은 비용이라는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계 플러스 인력 방식의 수거률은 85%를 초과합니다. 폐기 비닐은 운송 차량을 통해 봉량대천 림시 보관소로 운송됩니다. 견리 부주임은 보관소에 비닐이 일정량 쌓이면 향과 진의 중개소로 집중 이송한 후 현지나 인근 기현의 비닐 재활용 기업으로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바얀누르시에는 이미 275개의 회수 거점이 건설되어 있고 448개의 림시 보관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현급 회수센터 플러스 향진 단위 중개소 플러스 총급 림시 보관소라는 3급 회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25년 가을 이후로 총 2만 1,400톤의 폐기 비닐이 회수되었습니다. 회수된 폐기 비닐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바얀누르시 한긴 후기에 위치한 바얀누르 천능 친환경에너지유한회사 단지 내에는 폐기 비닐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질서정연하게 무게를 측정하고 하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허혜강 회장은 우리는 톤당 약 70원으로 폐기 비닐을 매입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발전 외에도 폐기 비닐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바얀누르시 우라드 후계의 우윤 원경 물전략 관계위원회사의 공장에 들어서면 파쇄, 세척, 응집, 과류파 등 공정을 거쳐 폐기 비닐이 쌀알 크기의 플라스틱 알갱이로 가공됩니다. 회사 장영근 총경리는 이 플라스틱 알갱이에 신소재를 첨가하면 점적 관수관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바이아놀루시에는 배기 비늘을 재활용하는 기업이 총 23개 있고 회수, 이송, 처리 선순환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때 쓰레기로 여겨졌던 배기 비늘이 백색 오염에서 녹색 자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바이아놀루시 농업 목축국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단계에서는 배기 비늘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방식을 계속 모색하여 생산, 사용, 회수, 가공, 재사용을 아우르는 전산업 사슬을 구축함으로써 농경지 생태관리 난제를 순환 경제의 강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은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제1회 중국 아프리카 기업가 고위론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작년 4월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대등 관세를 내놓으면서 그 핵심 목표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간 미국 정부는 새로운 투자 유치 실적을 지속적으로 선전하며 제조업의 전면적 회복 분위기를 애써 조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프로젝트와 약속들은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경우가 많거나 허위 공약에 가깝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제조업 원가 열세와 낙후된 기반시설 등 오랜 문제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회기를 제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미국 투자 의향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기만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부 국가의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관세 인상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주장한 데 따르면 2025년 미국이 확보한 투자 또는 투자 약속 금액은 누계로 20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떤 언론이나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백악관이 발표한 대미 신규 투자 목록 총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의 최신 목록에 따르면 3월 10일까지 미국은 이미 4조 달러 이상의 기업 대미 투자 약속과 4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투자 약속을 유치했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 대기업 애플과 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는 각각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미국에서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미국 오픈 AI, 미국 갑골문회사는 인공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미국에 건설하는데 5천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투자 약속 규모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8조 6천억 달러의 총투자액 역시 대체로 물타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과 기관들은 백악관의 투자 목록에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투자 의향이 과장되고 백악관은 높은 쪽으로만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메타의 6천억 달러 투자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애플의 2024년 전 세계 자본과 연구개발 지출은 각각 100억 달러와 314억

0: 1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도 유사한 투자를 발표한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모두 후지부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백악관이 기록한 계산서는 1조 달러였습니다. 둘째, 약속된 투자 기간을 길게 늘려 실행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일부 기업과 외국 정부의 투자 약속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회피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연합추장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IBM, 스위스 노바티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은 향후 5년간 미국에 각각 1,500억 달러, 230억 달러,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D증권 분석가 스티브 스칼라는 기업이 대규모 확장을 결심했다면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이른바 재포장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유명 기술 기업들의 투자 약속에는 상당수의 업무 사업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가 투자가 아님에도 기업들이 묶어서 보고했고 백악관도 묵인한 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루이빌 대학의 로만 얌폴스키 교수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 발표는 종종 약속만 과도하게 하고 이행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약속들은 연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일종의 정치적 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관찰자들은 미국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비용, 정책 환경 등 불리한 요소들이 국제 투자에 미국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제조업 발전의 체계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미국 제조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의 장기적 낙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망, 고속통신망, 효율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등 기반 시설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토목공정사협회의 2025년 최신 평가 보고는 미국의 기반 시설에 대해 C등급을 주었는데 이는 다른 주요 제조업 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공급과 기술 수준의 장기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미국에서 공정사 회의를 열려면 회의실을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제조는 정책 불확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는 3년에서 10년이 소요되고 이 긴 건설 기간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관세를 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의 각종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번복이 잦아 이미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하스 스쿨의 전 원장이자 경제학 교수인 앤이 해리스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번복은 제조업 부흥의 희망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미국 제조의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힐 일간지는 미국 제조는 한때 내구성과 품질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고가라는 껍데기만 남았고 높은 가격이 반드시 높은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중들은 미국 제조업을 지지하지만 비싼 미국 제조 제품을 구매할 만한 저축이 거의 없어 외국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늦게 자는 것이 쉬는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저녁에 미리 씻을 것을 권장한다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쉬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정말 일찍 자게 할 수 있을까? 생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씻을 때 혈관이 확장하고 체표면 온도가 상승하며 씻은 후에는 몸이 열을 발산하며 체온이 떨어집니다. 인체가 자연적으로 잠을 드는 과정에서 핵심 체온 자체가 내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씻은 후의 체온 감소 과정은 이 생리 신호를 시뮬레이션하여 뇌에 잘 시간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체온 감소는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어 졸음을 유발합니다. 또한 몸을 깨끗이 씻고 편안한 잠옷을 갈아입으면 이러한 상쾌함은 불안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추어 사람들이 더 쉽게 긴장감을 풀 수 있게 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는 행동 심리학에서 고전적 조건 반사에 속합니다. 만약 매일 씻기, 잠자기에 들기, 불 끄기, 잠자기를 장기간 지속하면 뇌는 이러한 행동과 수면을 강하게 연관시킬 것입니다. 씻기 시작하면 뇌가 자동적으로 일, 오락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 심리적 흥분도를 낮춥니다. 사실 일찍 자는 것의 핵심은 결코 자기 자신을 강제로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부드러운 행동을 통해서 신체와 뇌가 자연스럽게 바쁜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 내부 소모를 줄이고 피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미리 쉬는 것은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고 실용적인 저녁 휴식 방법을 곁들여주고 장기간 견지하면 잠드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온한 수면을 취한 다음날 더 활기차게 되고 삶의 따스함과 행복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새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태승호 씨의 자전거에 대한 추억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타초 경사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가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한 음악 교육가 남희철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꽃보다 당신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간부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종료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적 자각성을 높이고 직책 설정을 파악하며 간부 능력 건설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 광범한 간부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지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전당이 더욱 강대한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종국식 현대화가 고센 파도를 헤가르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총성하고 정렴하며 책임감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갖춘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간부 대우의 전반적인 자질은 량호하고 각급 간부들의 능력은 신시대 위대한 투쟁의 연마를 거쳐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문제, 능력 부족과 능력 위기 등 현상이 정도 부동하게 존재하는 문제,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이 부족한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질이 높고 전문화된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사업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를 벼리려면 쇳매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각급 간부들이 능력과 실력 향상을 평생 과제로 삼도록 추진해야 하는 바 그들이 자기 개발에 서두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적응력을 키워 그 능력과 자질이 당좌의 요구, 시대의 발걸음, 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응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로정에서 분발 진취하여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들에게 덕과 재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양 역사 시기에 당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에 따라 각각 지중점 있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정서기는 신시대 훌륭한 간부의 기준을 제시하고 8가지 실력과 7가지 능력 향상 등 간부의 능력과 자질 향상에 대하여 일련의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2024년 2월 습금형 총서기는 제6차 전국 간부 학습 양성 교재 서문을 작성하여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부응하는 정치 능력, 지도 능력, 사업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광범한 간부들에게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능력을 건설한 데서의 시대적 내포와 실천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정치 능력 향상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섭금형 정서기는 지도 간부의 모든 능력 중 정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사와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당을 강력하고 힘있게 건설하고 당의 집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자질이 뛰어난 당원 간부가 많아야 합니다. 신시대 간부의 정치적 자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는 종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이 중심 과업을 확고히 파악하고 시종 정치적 민감성, 명석한 도뇌와 정치적 의지력을 유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결책을 내리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정치적 판단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정치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고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능력을 증강시키며 정치적 리해력을 높이고 국가 대업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고 시종 당조항과 고도 일치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집행력을 높이고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여 당조항에서 재창한 것은 단호히 호응하고 당조항의 결정은 단호히 집행하며 당조항에서 금지한 것은 단호히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 능력은 구체적인 것이며 근본적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하게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정치 단련과 정치 훈련을 강화하여 맡은 바 직책에 걸맞은 정치 능력을 갖춤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도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 역사상 미중류의 대변혁으로서 법칙성 인식을 심화하고 현대화 발전을 선도하는 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요구인 바 그 중점은 각급 지도 간부들이 습금형 총소기가 강조한 일곱 가지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전반적인 자질 향상을 크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충성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전제하에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를 통해 현대화 건설 과정의 일련의 난제, 애로를 파악하여 각종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결책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전략적 안목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결책을 내려야 하며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면적으로 타산하며 과학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개혁 난관 돌파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상관념, 생산방식, 리구도의 변혁과 혁신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이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태승호 씨의 글 자전거에 대한 추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항주에서 사는 딸 집에서 보낸다. 길거리에 넘쳐나는 공유 자전거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자전거에 대한 추억이 떠오른다. 어릴 적 나는 자전거를 무척 좋아했다. 누구 집 마당에서든지 길가에서든지 자전거가 눈에 띄면 꼭 한번 만져봐야 시름이 놓였다. 하지만 농촌에서 자라나다 보니 자전거를 쉽게 만날 수 없었다. 우리 마을 100여 가구 가운데 자전거가 있는 집은 고작 두세 집이었다.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면 마을 조물의 애기들은 무리를 지어서 뒤를 쫓았다. 13살이 되던 해 동네 친구 집 자전거로 비로소 자전거 타기를 배웠다. 아이들이 많은데 자전거는 한 대뿐이라 1, 2명이 함께 뒤를 따라다녔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자기 차례가 오면 뒤에서 잡아주는 아이의 손길이 이지에 페달을 밟고 달았다. 어느 날은 뒤에서 잘못 잡아주는 바람에 넘어져 손발을 다치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내 자전거 타는 방법을 익혀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내게 처음으로 찾아온 자유에 대한 몸부림이었다. 그날의 상쾌한 바람은 지금도 내 얼굴을 스치는 것 같다. 이듬해 여름방학, 길림새에서 사는 큰 누나네 집에 놀러 갔다가 매형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나섰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길을 비추었다. 자전거 대들보 사이에 다리를 끼우고 페달을 힘껏 밟으며 날듯이 달렸다. 온 세상을 가진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익숙하지 못한 자전거 기술이라 잠깐 방심하던 순간 길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망가뜨리고 말았다. 두려움에 집 문 앞에 조용히 자전거를 놔둔 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죄책감과 자유의 환희 사이에서 흔들리던 그날 감정은 지금도 선명하다. 젊은 시절 고향 마을에서 먼 길을 떠날 때면 동갑내기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 타곤 했다. 그때는 자전거가 더 이상 희귀품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소중한 재산이었다. 빌릴 때마다 조심스럽게 다루며 그 짧은 자전거 여행이 주는 기쁨에 취했다.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다 보는 바람결에는 꿈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실려있는 듯했다. 1984년 화룡에서 연길로 전근하며 심리 출근길을 위해서 봉황표 자전거를 샀다. 나의 첫 자전거였다. 반짝이는 상표, 단단한 안장, 새 자전거 특유의 냄새. 그 순간 나는 어릴 적 부러워하던 자전거의 당당한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자전거는 내 두 발이자 나만의 추억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 하지만 10년 후 그 소중한 동반자를 도난당하고 말았다. 비록 오래된 자전거였지만 빈자리에 남은 것은 허탈감과 오랜 시간 쌓인 추억의 무게였다. 항주에는 공유 자전거가 도시 구석구석에 가득하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탈 수 있다. 더 이상 자전거 뒤를 쫓아다니는 아이들의 무리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길거리에 빼곡이 씌워진 수많은 자전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자전거는 이렇게 많지만 정작 나의 봉황표처럼 소중한 이야기를 간직한 자전거는 과연 몇 대나 될까? 어느 날 공유 자전거를 타고 오랜만에 거리를 달려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속에 어릴 적 느꼈던 짜릿함은 없었다. 아마 그 감정은 자전거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절 순수하고 간절했던 나의 마음에서 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과거의 자전거는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었고 그것을 얻기 위한 려성 자체가 하나의 성장 이야기였다. 동네에 단 몇 대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은 자전거를 통해 간절함과 공유의 의미를 몸소 익혔다. 오늘날의 자전거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었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다. 더 이상 자전거를 두고 추억을 나눌 친구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졸였던 간절함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는 가끔 꿈속에서 10대 소년으로 돌아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뒤를 쫓아다닌다. 꿈속의 바람은 현실의 어떤 바람보다 상쾌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자전거와 함께한 시간은 한 사람의 성장과 추억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존재였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전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순환한다. 자전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그 대신 누구나의 것이 된 자전거가 거리에 가득하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자전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것인지 모르겠다. 그 시절 우리는 자전거를 뒤쫓으며 가짐의 기쁨을 배웠고 지금의 나눔의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소중한 가치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지금의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과거로 통하는 시간의 문이자 소유에서 공유로 흘러간 시대 그림자이다.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언제나 그곳에 13살 그날의 상쾌한 바람과 내 청춘의 첫 자유 그리고 아직도 가슴 뛰는 간절함이 있는 것 같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 가끔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타초경사, 다처징서입니다. 칠타, 불초, 놀랄경, 뱀사로 구성된 타초경사, 다처징서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는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공인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당나라 때 지방의 현력을 지낸 왕로라는 사람은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탐관오리였습니다. 부하 관리들도 왕로를 따라 부성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늘 부하들을 시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했으며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수법도 교묘해 백성들은 왕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왕로의 부하들이 거리로다가 소란을 피우며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는 마침 춘궁기라 백성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관리들의 악행을 현령 왕로에게 구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관청에 앉아 상소문을 받아든 왕로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최선을 다해 해결해 주리라. 상소문을 반쯤 읽어 내려가던 왕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소문에 적힌 내용은 모두 그가 저지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매우 복잡한 사건이로구나. 다시 조사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라. 왕로는 더듬더듬 말을 하고 백성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왕로는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에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진위가 세간에 낱낱이 드러난다면 관직은 물론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텐데 반드시 진실을 물어야겠군.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자 붓을 들고 상소문의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여수 타초 오이경사, 너희는 풀밭을 건드렸지만 이미 나는 놀란 뱀과 같다.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공인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가? 밤 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그것은 바로 남성들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라고 하도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남자의 이 귀여운 허풍은 건조한 삶을 촉촉하게 만드는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네, 이를테면 허풍의 긍정적인 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허풍이 병적인 정도로 지나치다 보면 본인이나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합니다. 네, 거짓말이고 사기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업에 실패한 한 사업가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이사에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네, 이사가 앰뷸런스를 50대 수입하면 자신이 그것을 팔아서 큰 이익을 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니 아예 응급 헬기를 수입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사는 처방하던 약의 용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네, 이 남자의 허풍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네, 허풍은 사물이나 사건이 가지는 긍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소설의 주인공 돈키호테를 생각해보세요. 네, 기사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기사라고 생각한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인에게 돌진합니다. 그가 공격한 거인은 물론 실체가 아니라 풍차였습니다. 결국 그는 풍차의 날개에 걸려서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증가하는 느낌을 자아팽창감이라고 합니다. 돈키호테는 자아팽창감이 망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허풍 심리로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팽창감은 자존감을 따뜻하게 유지시키지만 현실과 유리된 거짓 허풍이 만드는 자아팽창감은 자신을 고립시켜 외롭게 만들고 진짜 행복과 독 멀어지게 합니다. 네, 남자가 여자보다 허풍이 심한데 그 이유는 남자가 힘에 대한 집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남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 남자 자존감 계기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분 좋을 때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고 으스대고 시비가 붙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네, 과거부터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해야만이 부하 권력을 가져야만 강한 남자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허풍은 그 내용이 대부분 신체, 돈, 그리고 인맥에 관한 것입니다. 네, 강하다는 것은 전투력을 상징합니다. 네, 그런데 전투력과 공감 능력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의 통증으로 느껴지는 공감 능력이 좋으면 사냥감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네, 처자식을 먹여서 살리기 위해서 남자들은 공감 능력을 포기하고 전투력을 키우며 오랜 세월 지나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픔을 보여주고 공감받는 것에 아주 익숙하지 못합니다. 네, 이제 남자들도 허풍을 좀 줄이고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보여 공감받고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자의 허풍을 조금은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고 귀엽게 여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는 허풍에 당신의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못 믿겠어라는 부인의 대꾸가 돌아오면 남자는 자아팽창감이 위축되고 내 삶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네, 장백의 잔나무야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유명한 음악 교육가 남희철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 저희 프로에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네, 선생님께서 음악의 길과 인연을 맺게 된 데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또 가족의 영향이 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가족의 영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마다 모택동 선상 선전대가 있었어요.
1: 네네.
2: 근데 내가 선전대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고중 졸업할 때까지.
1: 네네.
2: 그러면 내가 음악을 혼자 다 쓰네. 그 누가 가르쳐

0: 두는 선생도 없었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성공을 해보니까 성공을 어느 정도 노래 정도는 하겠는데, 아, 옆에 보니까 이 악기를 했자 안 되겠어요. 나보다 어린 학생들이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에요. 혼이 막 불같이 나는데 나는 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작곡을 하겠다. 그 당시에는 학교 학생이 작곡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 나는 작곡을 하겠다. 이래서 작곡을 시작했어요. 역시 좌석을 했습니다. 좌석을 해서 뭐 가사도 누가 쓰는 사람 없으니까 내대로 써서 곡을 달아서 연습을 했는데 뭐 꽤나 괜찮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사 선전대, 그때는 공사에 문화장 장이 있었는데 한쪽 분이 그분한테 가서 아 내가 이런 곡을 썼는데 어떻게 봐달라 했더니 그분이 보더니 어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두루 이제 쓰는데 고중 졸업하면서 나의 작품이 지구급 길림지구죠. 그러니까 내 관련이 반석이니까 길림지구 그 지구급의 간물에 내 노래가 두 곡인가 세 곡인가 한꺼번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쭉 한 겁니다.
1: 아 그랬군요.
0: 예.
1: 네, 그 음악을 배우던 초기를 생각하신다면 또 어떤 기억이 떨어지는지 그 어렵다든가 혹은 뭐 아주 뿌듯했던 기억은 있습니까?
0: 아, 뭐 어렵다고 한다면 뭐 송풍금이 없었으니까 집에.
1: 네네네.
0: 집에 그러면 마을에 송풍금이 있어요. 그때는 마을마다 또 선전대가 있었어요.
1: 예예.
0: 그래서 마을에 선풍금이 있었는데
1: 예.
0: 농망기에는 안 쓴단 말이에요.
1: 예예.
0: 그걸 가지고 오늘 농망기에 가지다 놓고 연습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렵다는 그런 없었고.
1: 네네.
0: 여하튼 음악을 하면서 보니까 뭐 전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가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1: 네. 선생님께서 음악 교육에 종사하시면서 또 작사, 작곡한 작품들도 아주 많던데 한 대략 몇 곡 정도 되는지 선생님께서 통계해보셨습니까?
0: 많이는 쓰지 않았어요.
1: 네네.
0: 왜 그러냐면 이제 후에 내가 전공을 바꿔서 음악사와 미학을 했으니까.
1: 네네.
0: 주로 그러니까 논문을 썼죠.
1: 아 그랬군요.
0: 그래서 창작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아마 한 30-40곡 정도는 될 거예요.
1: 아 네네. 네. 네, 그 특히 그리움이란 노래가 기억이 깊었는데 네.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0: 아, 그 노래는 아마 2002년도 정도가 되었는데
1: 예, 예.
0: 그 당시에 그 연변 가무단의 소프라노
1: 예.
0: 강지정 씨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1: 아, 예.
0: 자기 친구가 자기 동창이 중학교 때 동창이 어디 북경에 계신다든가 뭐 그런데 동창 모임에 그분이 자주 뭐 못 오게 됐는가 봐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시를 썼는데 자기도 동창이 보고 싶고 또 그런 시를 썼으니까 그 글씨에 곡을 담으면 좋겠다. 나도 곡을 담아달라 해서 그래 노래가 나온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보시다시피 뭐 가사로 쓴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가사라는 말보다가 어떻게 보면 노래에 많이 더 낫겠다. 가사도 되지만은 말도 될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이 있어요.

0: 예수님께서 음악 교육을 4년간 하시면서 어떤 핵심적인 음악 교육 리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좀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1: 저희 음악 교육의 이념이라고 할까, 그것을 묻는 거죠.
0: 네.
1: 저는 서양 음악사와 음악 미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돌아와서 보니까 서양 음악사와 음악 미학을 하는 것보다가 우리 민족의 음악사를 정립해야 되겠다. 조선족의 음악사를 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십 년간 우리 민족 음악사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또 스물 몇개 정도 냈고, 그리고 논문 한 100여 편 냈고, 이러면서 그 글을

0: 수 있는 한 풍속하게 쓰겠다. 남이 알아보기 힘들게 쓰지 말고 풍속하게 쓰겠다. 그래서 내 글은 대체적으로 보면 보기 쉬워요.
1: 네, 선생님, 그 어떤 음악 교육 방식을 창도하시니까 네, 어떻게 학생들이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0: 아, 그거는 이제 강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 네네.
0: 나의 강의는 단순히 뭐 지점만이 아니고
1: 네네.
0: 그 음악 작품을 곁들이면서
1: 네네.
0: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성스 주제라고 할까
1: 네네.
0: 약간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듣다면 좋을 뿐만 그런 분위기를 단번에 집중시키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 가진 내용에 따라서 반달 이 노래를 가르친다.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반달이라는 노래를 아느냐? 이것부터 들으세요. 한다. 아 그럼 손 뿌리고 딱. 소리 그런 게 역시 이런 식으로 아주 좀 될 수 있는 대로 재밌게
1: 네네네.
0: 재밌게 막 강의하는 편집이요.
2: 예, 끝곡으로 남이철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 함께 사는 우리 세상을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네, 다음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소기가 호남성 류양시 폭죽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0: 습금형 총소기가 중국 청년 오사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보낸 회신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전국 각지에서 청년 대학습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기여하자 조제 단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0: 5일 연휴 기간 문화관광 시장이 호황을 이뤘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4일 오후 4시 40분경 호남성 장사 류양시 화성폭죽 제조연소 유한회사 작업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예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호남성 장사 류양시의 한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다그치고 부상자 치료에 전념하며 사후 처리 등 실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소기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새기며 안전 생산 책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확고히 리행하며 중점업종 분야의 위험 요소, 잠재적 문제에 대한 조사와 정돈을 잘 틀어주고 공공안전 관리를 강화해 이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은 회신을 내려 인원수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며 수색 구조 작업을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2차 재해 발생을 방지하며 사후 처리를 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일 노동절 연휴 기간 현재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중점업종 분야의 안전생산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특대 사고 발생을 엄격히 방지할 것을 각지에 촉구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비상관리부는 이미 실무팀을 파견해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성은 인력과 차원을 동원해 부상자 치료와 현장 처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0: 오사 청년제를 맞이해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청년 오사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회신하고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에게 명절 축복과 간절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온정이 넘치는 총서기의 회신은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은 총석의 당부를 분발 정신의 동력으로 삼고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새로운 로정에서 토지를 불태우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회신에서 당신들은 당의 당부를 명기하고 과학기술 혁신, 농촌지능, 사회봉사, 국토수호, 국경방어 등 기층 일선의 뿌리를 내리고 실제적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며 후회 없는 청춘을 빛내면서 신시대 중국 청년들의 자신자강 그리고 진취적인 량원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총석의 경려는 광범위한 청년들에게 거대한 경려와 분발의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13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수상자인 중국 석유공정건설유한회사 제일건설회사 정기용접 수석기사 배선봉은 우리 대한 습금형 총석의 긍정은 크나큰 영광이자 고무이며 어깨 책임과 사명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신 정신을 지침으로 기능 보국의 조심을 고수하고 일터에 발붙이고 기회와 능력을 연마하며 시공 일선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실무적 자세로 업무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난자를 공략하고 장인 정신으로 대국 종기를 제조하는 동시에 더 많은 청년들이 기능 성재, 기능 보국의 길을 걷도록 이끌고 제조 강국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지혜와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2018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수상자인 길림대학 체육학원 교수 무대정은 습금형 총석의 회신은 청년들을 크게 고마워하고 큰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 긍정일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발 정진하고 앞으로 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분투를 통해 청춘을 빛내고 책임을 통해 사명감을 다질 것입니다. 우리는 총석의 당부를 명기하고 초심을 고수하며 완강하게 분투하는 한편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이끌고 꿈을 실현하며 나라를 위해서 영예를 떨치고 실제 행동으로 체육강국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서장농업 목축업대학 식물과학학원 작물학부 연구생인 39종은 오사 청년절 때마다 청년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습금평 총서기에서 청년들은 항상 따뜻한 정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향촌지능에 관한 습금평 총서의 중요한 지시를 참답게 학습 관찰하며 기능을 잘 연마하고 특색산업, 농촌문화관광 등 흥변부민 산업에 진력하면서 서장의 경제사회 발전에 진력하고 고향 사람들이 번창한 생활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활한 대지에 후회 없는 청춘의 답안을 적을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올해는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청년들이 한창 업적을 쌓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은 원대한 리상을 품고 분발정진하며 개인의 추구를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시키고 각자의 일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업적을 쌓으며 새로운 로성에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합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은 구절마다 신시대 청년들에 대한 총석의 무한한 신임과 기대 그리고 따뜻한 가르침과 강국한 당부가 깃들였으며 모두를 분발정진하도록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2026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단체인 상해 모속 공간 대모형 혁신생태지역사회 당위원회석인 장훈은 지난해 4월 총서기는 모속 공간을 고찰하면서 애국심을 품고 나라에 보답하려는 뜻을 세우며 국력 증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청년들에게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신에서 총서기는 재차 간절한 기대를 제기하고 광범위한 청년들이 원대한 리상을 품고 분발정진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총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소를 경결히 실현하며 개인의 분투를 국가의 앞날 운명과 긴밀히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영역에 몰두하고 대모형 혁신 생태 건설을 위해서 힘다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과학기술 혁신 성과로 나를 위해 보답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실천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수도이과대학 선무병원 부주임이사 진기는 총석의 회신은 광범위한 청년들을 분발하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는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이사의 사명을 명기하며 개인의 성장을 건강중국 건설의 전반 국면에 융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림상과 과학연구 일선에서 성실하고 확고하게 실천하며 분발정진할 것입니다. 실천으로 진료기술에 정진하고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며 과학연구에 몰두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한편 이학고봉을 과감히 토바오르면서 청춘의 힘으로 인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청화대학 수학학부 교수 류성윤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에서 량자과학기술을 미래산업에 포함시켰다며 어깨에 짊어진 사명감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가 제기한 것처럼 지금은 청년들이 한창 업적을 쌓을 때입니다. 새로운 로성에서 사명을 짊어지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난관을 공략하고 량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초리론 연구, 핵심기술 공략, 혁신성과 실용화 촉진, 전주기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관통시키고 과학연구성과가 진정으로 조국의 대지에 뿌리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과학연구 인재 육성 일선에 뿌리를 내리고 국가를 위해서 출중한 혁신 인재를 양성하며 더 많은 청년들이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에 청춘 에너지를 부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공천단 주황, 전국청년연합회, 전국학생연합회, 중국소년선봉대 전국사업위원회가 5월 4일 조담회를 열고 습금평 총석의 회신 정신을 학습하고 관찰했습니다. 회의는 총석의 배려와 두터운 사랑을 전진의 동력으로 전하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데 청춘의 지혜와 힘을 이바지할 것을 전체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2026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수상자인 광동성 광주시 공항국 경무기술지대 부지대장 조건은 총석의 회신은 우리가 직책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용감하게 사명을 짊어지는 데 전진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조업에 몰두하고 단단한 실력을 키우며 인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고 공안 실전에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생명상을 확고히 지키고 뜻을 굽히지 않으며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이 되어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하는 데 청춘의 지혜를 기여할 것입니다.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대인 감숙성 민근현 종림공익발전센터 책임자 총리는 개인의 리상과 추구를 당과 국가 사업에 융합시켜야 청춘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비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힘다해 분투하면서 사막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사막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을 보호하고 식수작업을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개인의 추구를 국가 생태 전략과 발전의 전반 국면에 융합시키고 지속적인 실천 행동으로 사막 오지에 청춘의 책임을 새길 것입니다. 2026년도 중국 청년 오사메달 단체인 국가철도 산국 물류센터 산국장 영업부 비단의 길 청년선봉 청년팀 성원인 한빈결은 올해는 15차 5기년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청년들이 한창 업적을 쌓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평 총석의 회신정신을 지침으로 청춘의 리상과 국가의 수요를 긴밀히 연결시키고 국제항역 1선의 뿌리를 내리며 중국 유럽 전기화물열차 운행을 참답게 보상하면서 중국 유럽 전기화물열차가 비단의 길에서 더 안정적이고 빨리 달리도록 하며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을 위해서 청춘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 5월 4일은 오사 청년절입니다. 전국 각급 공천단 조직은 청년대학습 15차 5기년 전망계획에 공헌하자 조제 단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오사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광범위한 단원 청년들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당당하게 나서 책임을 다하는 청춘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연일 강서 호북 사천 등지에서 입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입 단원들은 엄숙히 순수하고 장정의 길 다시 걷기, 혁명 연수 등 활동을 통해 분발의 힘을 얻었습니다. 상해 하남 복권 등지에서는 청년 롤모델 주제 강연, 연극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당의 혁신 이론과 청춘의 분투 이야기를 생동감 있는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신강소장 정해 등지에서는 여러 민족 각계 청년들이 노래로 민족 단결을 선행하고 변강에 뿌리 내려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으며 청춘의 강렬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내몽골 강소 중경 등지에서는 각계 청년들이 나무 심기, 기층 관리, 도시 재생 등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하고 함께 다스렸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건강 활력 달리기, 청춘 가요제, 문화시장 등 특색 활동을 개최하여 신시대 청년들의 활력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0: 재정과 금융협력을 통한 일련의 내수 촉진 정책이 대출금리 지원, 융자 보증, 위험부담 보상 등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사회자원을 투자와 소비 핵심 분야로 유도했습니다. 정책 시행 후 전반적 진행 상황이 예상대로 이루어지고 효과가 점차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출, 금리 지원, 민간 투자 활성화, 주민 소비 촉진 등 분야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련 정책 중 개인 소비 대출 금리 지원 정책을 내려들어 개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1%포인트의 금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주연합은행 금융서비스대청에서 금리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온여사는 최근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인데 대출 금액이 20만 원일 경우 1% 금리 지원을 통해 연간 이자 부담을 2천 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구매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등 일상적 대규모 소비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항주연합은행 림식 리사장은 지금까지 개인 소비 금리 지원 계약을 체결한 주민이 2만 가구이고 지원한 자금은 2억 8천만 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관련 정책은 소비자의 신뢰와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려지는 금리 지원 자금은 올해 중앙에서 특별히 마련한 천억 원 규모의 재정과 금융협력을 통한 일련의 내수촉진 특별자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억 규모의 특별자금은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을 위해서도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올 2월 항주 여항구에 위치한 한 고도신기술기업은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서 은행에서 4,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관련 정책 중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대출 금리 지원 대상으로 조항재정으로부터 1.5%포인트의 금리 지원을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 고영영은 금리 지원을 받으면 기업의 대출 금리가 기존의 4.2%에서 2.7%로 낮아지고 연간 144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사분기 신규 발행한 중소기업, 영세기업 대출, 설비갱신 대출, 서비스업 경영주체 대출, 개인소비 대출 총액이 동기 대비 4.2% 증가한 8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1: 올 연휴 기간 공원 꽃 구경과 산책에서 자연 힐링, 대도시 인기 관광지, 소도시 산책까지 곳곳에서 생기가 차넘쳤습니다. 각지는 다채로운 문화 관광 행사를 통해 연휴의 활력과 동력을 더했습니다. 올 연휴 기간 북경 근교 여행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북경시는 27개 관광 산책로와 129개의 특색 시골 카페를 통합해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휴가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미륜 저수지 구역에서 사람들은 계곡을 거닐고 숲속에서 자전거를 타며 조공비행 체험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광동성 중산시는 아름다운 강변 풍경을 바탕으로 강변 문화 관광을 선보였습니다. 강변 거리가 카페 콘서트장으로 변하고 먹거리와 문화장의 제품의 판매 부스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강가를 거닐며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음악을 감상하면서 여유로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광서 장족자치구 룡승현 룡척 계단식 논에서 농경 행사가 많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계단식 논 사이로 농경 민요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밭갈이, 관개 작업 등 12가지 전통 농법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농경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강소 안원의 산촌 사이에서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감남 채차극을 통해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객가의 백년 건물에서 별빛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연휴 기간 많은 가족들이 문화시설을 찾았습니다. 해남성 과학기술관은 과학축제를 조직하고 조제전시, 도전대회, 깜짝 공연 등 행사로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공개한 상하 5호 규환선과 라카산 전시물이 큰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앞다투어 기념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올 연휴 기간 길림시 12개 인기 박물관과 미술관은 저녁 9시까지 연장 개관했습니다. 운속 박물관은 음향, 광학, 전자 기술을 활용한 고급 전시 설계로 우주와 별들의 세계를 몰입감 있게 재현해 관광객들의 별빛 꿈을 밝혀줬습니다. 하남성 소협 공룡유적공원은 과학기술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요소를 융합한 특색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적인 관광을 몰입감 넘치는 선사시대 체험으로 승격시켜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연수팀의 사랑을 받습니다.
0: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5월 4일 전 사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동기 대비 4.2% 증가한 여든수로 2억 9,3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역귀성 이동 고봉을 위해서 철도 부문은 인기 방향과 시간대에 열차와 야간 고속철을 추가해 여객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역귀성길을 보장했습니다. 도로면에서 4일 중장거리, 도시 주변 고속도로나 도시 진입 주요 통로 등 곳에서 시간대별 교통정체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운전자들은 도로상황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주해협은 4일 출섬 역귀성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해사 부문은 정보화 수단을 통해 대형 선박에 대한 전과정 실시간 관측을 실시해 제때 안전우환을 조사하고 제거했습니다. 역귀성길 마지막 1km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교통운수부는 콜택시 플랫폼을 동원해 고봉기 운송 능력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민항, 도로운송, 도시교통과 연계를 일괄 기획하고 승객들의 야간 도착과 발송을 보장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전자산 거래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전국 농산품 온라인 소매액은 동기 대비 14.7% 증가하고 중점 관측 공업 제품 산업의 전자산 거래액은 동기 대비 10.5% 증가해 실물 경제에 대한 견인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0: 제139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가 5월 4일까지 개최한 무역 촉진 행사가 764회 달했습니다. 그중 무역 유대 공급과 구매 접목 행사는 38차에 달했습니다. 행사 참관 구매상은 126곳, 공급상은 510곳입니다. 한편 신제품 첫 발표 특별 행사를 665차 진행하고 출시한 신제품 수는 지난 회보다 29.3% 증가했습니다.
1: 제국회 디지털 중국 건설 정상회의가 5월 4일 복주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 기간 집중 전시한 첨단 기술과 제품은 6천 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5 디지털 중국 발전 보고서와 2025 중국 데이터 국가 자원 조사 보고서 등 120여 개 성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편 15차 전망계획 디지털 경제 프로젝트 간 신속한 접목을 실현했습니다.
0: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헌법 기념일 당일 개헌 의지를 재차 표명한 데 대해서 일본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 우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4일 사설을 발표하고 최근 일본 국회와 전국 각지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재구조 개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반드시 대중의 우려를 직시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이를 기준으로 정치와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는 도쿄 재판은 전후 국제 질서의 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역사적 정의를 직시하고 역사적 범행을 철저히 반성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역과 세계 안정을 위협하는 일본의 위험한 움직임을 단호히 저지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미국 동아시아 역사평론가 팀 숄록은 1947년과 1948년 재판 당시 부모님들이 일본에 있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후 절대다수의 일본 대중은 평화헌법, 즉 일본의 군사화와 일본이 전쟁을 재차 일으키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지 정권과 자민당은 평화헌법을 약화하고 헌법 재구조를 폐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전후 질서를 보장하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에스파냐 국제관계 전문가 후안 아굴로는 일본에서 수년간 방치한 역사 기억 문제가 진정으로 청산된 적이 없다며 경험자의 기억이 사라지면서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수정주의 해석이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복잡한 국제정치 하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은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사범대학 역사연구실 알타모노프 교수는 이가 중대한 도쿄 재판이 없었다면 끔찍한 전쟁 범행에 대해 법적 효력에는 엄숙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범들은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가장 참혹한 죄행 중 하나가 바로 남경 대학살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스쿠니 진자를 참배하는 일본 관원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행위는 전범을 미워하는 것이며 전 세계는 이를 일치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장기였습니다.

0: 오늘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거론한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 인터뷰에서 독일 주둔 미군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고 철군 규모가 국방부가 전날 발표한 5,000명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현황과 구체적인 철수 계획이 무엇이고 트럼프 정부가 철군을 선택한 원인은 무엇이며 유럽의 안전구도와 대서양 지역 간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은 장기간 미군의 본부이자 핵심 후군 종투였습니다. 미국 국방인력데이터센터에 따르면 2025년 12월까지 독일에 주둔한 현역 미군이 3만 6,400명에 달해 유럽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 중 가장 컸으며 미국의 모든 해외 주둔군 중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독일 연방 국방부가 이를 발표한 최신 소식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수는 3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주둔군 규모가 방대한 외에도 미군의 많은 중요한 시설과 기지가 독일에 있습니다. 미국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가 모두 슈투트가르트시에 위치했는가 하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아시아에 대한 군사행동 주요 후방기지인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독일 서남부에 자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군의 가장 큰 해외 군사병원과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국 군사훈련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구체적인 철수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필스에크에 상주하고 있는 스트라이크 레단급 전투팀 제2기 병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부대의 장병 규모는 4,800명, 이는 미국이 발표한 5,000명 감축 규모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주둔군을 감축할 경우 군인 가족의 재배치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주 병력보다 교대 병력을 우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철수 명령을 초래한 직접적 도화선은 이란 정세 둘러싼 미국과 독일 양국 지도자의 공개적인 언쟁입니다. 지난달 독일 메르츠 총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전략 부족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현재 이란 지도부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직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반격하면서 메르츠 총리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독일과 에스파냐 등 여러 유럽 국가의 주둔 군대를 줄이겠다고 협했습니다. 2월 말 이란 전쟁 사태가 폭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와 영국 스타머 총리를 비롯한 몇몇 유럽 지도자들은 이는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며 개입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과 유럽 분쟁은 국방 지출에 관한 쌍방의 오랜 상처를 다시 건드렸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전보호를 받으면서도 상관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독일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우선 리듬의 연속으로 이번 철군 계획을 통해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이 자체 안전 방어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철군 계획에 대해서 독일 피스토리오스 국방장관은 얘기 나올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 방위면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을 유럽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독일 슈피겔 주간지에 따르면 현재 독일 정부는 침착한 반응을 통해서 외교의 모든 것이 그렇게 예상밖의 일이 아니고 결코 나쁘지도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편 나토는 미국과 함께 철군에 관한 구체적 세부 사항을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결코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피겔 주간지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계획대로 철군을 서둘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병력을 아시아에 이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철군 계획은 상징적 조치에 가까우며 미국은 유럽에 포진한 병력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줄이려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논평에서 미국의 철군 계획은 상징적 조치에 지나지 않지만 대서양 지역 간 균열은 유럽의 경제와 안전을 위험한 경지에 빠뜨릴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분석 인사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유럽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독일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배치 정책의 변화,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군사적 결과가 철군 계획보다 이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거론한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기였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 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다각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응분히 기여를 하자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백색 오염에서 록색 자원으로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제1회 중국 아프리카 기업가

0: 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오늘은 다각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응분의 기여를 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석분평이 제12회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 원칙 하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제적 합동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방역 경험을 교류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관건적인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중국 기업은 현재 러시아와 브라질과 협력해 백신 3기 림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 인도와도 관련 협력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실시 계획에 가입했습니다. 중국은 이 플랫폼을 통해 여러 나라, 특히 기타 발전 도상국들과 백신을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백신이 필요한 브릭스 국가에 대한 백신 제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브릭스 백신연구개발센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백신연구개발 중국센터를 설립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5개 나라 사이 백신 공동연구개발 및 테스트, 공장 건설 협력, 수권 생산, 표준 상호 인증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는 5개 나라가 전통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퇴치에서의 전통의학의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전 세계 방역 사업에 강력한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정치화하고 오명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형태는 세계적인 방역 협력의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연대로 이견 상의를 대체하고 리성으로 편견을 해소하면서 정치 바이러스를 퇴치해 각국이 방역을 추진하는 가장 큰 함력을 공동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방과 혁신을 견지해 세계 경제 회복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4.4% 위축되고 신흥시장 국가와 발전도상국은 60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역을 틀어주는 한편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은 각국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경기 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방역을 상시화하는 가운데 경제와 사회 활동을 질서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거시적 경제 정책의 조류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인적, 물적 이동 원활화 창의 실시를 추진해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정성과 원활성을 보장함으로써 각국이 생산과 운영을 재개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감염병 사태를 이용해 역글로벌화를 노리거나 이른바 경제 탈동조화, 평행체계를 부추기면 결국에는 자국과 각국의 공동리익에 손해를 주게 됩니다. 현 정세 하에서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고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하며 국가 안보를 빌미로 보호주의를 남용하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0: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동에서 분배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동에서 분배하자.
0: 오늘은 백색 오염에서 록색 자원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봄갈이 준비가 한창인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전 9시 내몽골 바얀누르시 등구현 바얀골로진 봉량대촌에 위치한 포인트 마트 앞에는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봉량대촌 당지부석이 전학구는 폐기된 비닐 27.8kg을 포인트로 환산하면 28점에 달한다면서 어떤 물품을 교환하겠는가고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포인트 교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본 뒤 신중히 고민한 마을 주민 곽병룡은 보온병 하나, 세탁액 두 통을 교환하고 남은 포인트는 휴지로 바꾸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직원들은 무게를 잰 폐기 비닐을 마을의 림시 보관소에 쌓아두었습니다. 폐기 비닐로 정리 포인트를 교환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등구현은 주로 옥수수와 해바라기를 재배하기 때문에 폐기 비닐을 대량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 비닐을 그냥 땅에 남겨두면 끊어지지도 않고 캐내기도 어려워 토양 비옥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도 초래합니다. 등구현 농업 목축업 기술 보급센터의 견리 부주임은 폐기 비닐을 포인트로 교환하면 주민들이 비닐을 회수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폐기 비닐을 회수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구현에는 70 포인트 마트가 77개 있습니다. 마을의 전학군 서기는 우리 마을은 기존의 마을 관리 포인트 제도를 기반으로 폐기 비닐 수거를 포인트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말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kg 비닐막을 가져오면 1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5kg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냥 1kg으로 계산해 줍니다. 포인트는 생활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 비용 중의 일부는 마을 집체 경제 수익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상급 단위 보조금으로 해결합니다. 기술보급센터의 견리 부주임은 인력을 통한 비닐 수거는 소규모 토지나 산발적인 상황에 적합하지만 규모화 대량의 비닐 회수에는 대형 기계의 참여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얀골로진의 한 농경지에서는 폐기 비닐 회수기가 논밭 사이를 오갑니다. 기계 섬과 함께 롤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토양에 남아있는 폐기 비닐들을 수거함으로 빨아들입니다. 견리 부주임은 기계 한 대가 시간당 10여 무 밭의 폐기 비닐을 수거할 수 있다면서 일회성 회수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견리 부주임은 대형 기계는 주로 합작사에서 제공하고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 수거의 낮은 효율성과 높은 비용이라는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기계 플러스 인력 방식의 수거률은 85%를 초과합니다. 폐기 비닐은 운송 차량을 통해 봉량대천 림시 보관소로 운송됩니다. 견리 부주임은 보관소에 비닐이 일정량 쌓이면 향과 진의 중개소로 집중 이송한 후 현지나 인근 기현의 비닐 재활용 기업으로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바얀누르시에는 이미 275개의 회수 거점이 건설되어 있고 448개의 림시 보관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현급 회수센터 플러스 향진 단위 중개소 플러스 총급 림시 보관소라는 3급 회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20년 가을 이후로 총 2만 1,400톤의 폐기 비닐이 회수되었습니다. 회수된 폐기 비닐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바얀누르시 한긴 후기에 위치한 바얀누르 천능 친환경에너지유한회사 단지 내에는 폐기 비닐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질서정연하게 무게를 측정하고 하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허혜강 회장은 우리는 톤당 약 70원으로 폐기 비닐을 매입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발전 외에도 폐기 비닐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바얀누르시 우라드 후계의 우윤 원경 물전략 관계위원회사의 공장에 들어서면 파쇄, 세척, 응집, 과류파 등 공정을 거쳐 폐기 비닐이 쌀알 크기의 플라스틱 알갱이로 가공됩니다. 회사 장영근 총경리는 이 플라스틱 알갱이에 신소재를 첨가하면 점적 관수관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바이아놀루시에는 배기 비늘을 재활용하는 기업이 총 23개 있고 회수, 이송, 처리 선순환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때 쓰레기로 여겨졌던 배기 비늘이 백색 오염에서 녹색 자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바이아놀루시 농업 목축국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단계에서는 배기 비늘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방식을 계속 모색하여 생산, 사용, 회수, 가공, 재사용을 아우르는 전산업 사슬을 구축함으로써 농경지 생태관리의 난제를 순환경제의 강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제1회 중국 아프리카 기업가 고위론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작년 4월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대등 관세를 내놓으면서 그 핵심 목표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간 미국 정부는 새로운 투자 유치 실적을 지속적으로 선전하며 제조업의 전면적 회복 분위기를 애써 조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프로젝트와 약속들은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경우가 많거나 허위 공약에 가깝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제조업 원가 열세와 낙후된 기반시설 등 오랜 문제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회기를 제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미국 투자 의향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기만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부 국가의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관세 인상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주장한 데 따르면 2025년 미국이 확보한 투자 또는 투자 약속 금액은 누계로 20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떤 언론이나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백악관이 발표한 대미 신규 투자 목록 총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의 최신 목록에 따르면 3월 10일까지 미국은 이미 4조 달러 이상의 기업 대미 투자 약속과 4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투자 약속을 유치했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 대기업 애플과 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는 각각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미국에서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미국 오픈 AI, 미국 갑골문회사는 인공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미국에 건설하는데 5천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투자 약속 규모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8조 6천억 달러의 총투자액 역시 대체로 물타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과 기관들은 백악관의 투자 목록에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투자 의향이 과장되고 백악관은 높은 쪽으로만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메타의 6천억 달러 투자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애플의 2024년 전 세계 자본과 연구개발 지출은 각각 100억 달러와 314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도 유사한 투자를 발표한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모두 후지부지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백악관이 기록한 계산서는 1조 달러였습니다. 둘째, 약속된 투자 기간을 길게 늘려 실행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일부 기업과 외국 정부의 투자 약속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회피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연합추장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IBM, 스위스 노바티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0: 스티븐 향후 5년간 미국에 각각 1,500억 달러, 230억 달러,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D 증권 분석가 스티브 스칼라는 기업이 대규모 확장을 결심했다면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이른바 재포장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유명 기술 기업들의 투자 약속에는 상당수의 업무 사업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가 투자가 아님에도 기업들이 묶어서 보고했고 백악관도 묵인한 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루이빌 대학의 로만 얌폴스키 교수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 발표는 종종 약속만 과도하게 하고 이행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약속들은 연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일종의 정치적 쇼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관찰자들은 미국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비용, 정책 환경 등 불리한 요소들이 국제 투자에 미국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제조업 발전의 체계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미국 제조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의 장기적 낙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망, 고속통신망, 효율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등 기반 시설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토목공정사협회의 2025년 최신 평가 보고는 미국의 기반 시설에 대해 C등급을 주었는데 이는 다른 주요 제조업 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공급과 기술 수준의 장기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미국에서 공정사 회의를 열려면 회의실을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제조는 정책 불확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는 3년에서 10년이 소요되고 이 긴 건설 기간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관세를 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의 각종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번복이 잦아 이미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하스 스쿨의 전 원장이자 경제학 교수인 N.E. 해리스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번복은 제조업 부흥의 희망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미국 제조의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힐 일간지는 미국 제조는 한때 내구성과 품질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고가라는 껍데기만 남았고 높은 가격이 반드시 높은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중들은 미국 제조업을 지지하지만 비싼 미국 제조 제품을 구매할 만한 저축이 거의 없어 외국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늦게 자는 것이 쉬는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저녁에 미리 씻을 것을 권장한다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쉬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정말 일찍 자게 할 수 있을까? 생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씻을 때 혈관이 확장하고 대표면 온도가 상승하며 씻은 후에는 몸이 열을 발산하며 체온이 떨어집니다. 인체가 자연적으로 잠을 드는 과정에서 핵심 체온 자체가 내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씻은 후의 체온 감소 과정은 이 생리 신호를 시뮬레이션하여 뇌에 잘 시간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체온 감소는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어 졸음을 유발합니다. 또한 몸을 깨끗이 씻고 편안한 잠옷을 갈아입으면 이러한 상쾌함은 불안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추어 사람들이 더 쉽게 긴장감을 풀 수 있게 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는 행동 심리학에서 고전적 조건 반사에 속합니다. 만약 매일 씻기, 잠자기에 들기, 불 끄기, 잠자기를 장기간 지속하면 뇌는 이러한 행동과 수면을 강하게 연관시킬 것입니다. 씻기 시작하면 뇌가 자동적으로

1. 오락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 심리적 흥분도를 낮춥니다. 네, 사실 일찍 자는 것의 핵심은 결코 자기 자신을 강제로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부드러운 행동을 통해서 신체와 뇌가 자연스럽게 바쁜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어 내부 소모를 줄이고 피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네, 미리 쉬는 것은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고 실용적인 저녁 휴식 방법을 곁들여주고 장기간 견지하면 잠드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안온한 수면을 취한 다음날 더 활기차게 되고 네, 삶의 따스함과 행복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새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태승호 씨의 자전거에 대한 추억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타초 경사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인가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한 음악 교육가 남희철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꽃보다 당신의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간부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종료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적 자각성을 높이고 직책 설정을 파악하며 간부 능력 건설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 광범한 간부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지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전당이 더욱 강대한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종국식 현대화가 고센 파도를 헤가르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총성하고 정렴하며 책임감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갖춘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간부 대우의 전반적인 자질은 량호하고 각급 간부들의 능력은 신시대 위대한 투쟁의 연마를 거쳐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문제, 능력 부족과 능력 위기 등 현상이 정도 부동하게 존재하는 문제,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이 부족한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질이 높고 전문화된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사업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를 벼리려면 쇳매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각급 간부들이 능력과 실력 향상을 평생 과제로 삼도록 추진해야 하는 바 그들이 자기 개발에 서두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적응력을 키워 그 능력과 자질이 당좌의 요구, 시대의 발걸음, 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응되고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로정에서 분발 진취하여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들에게 덕과 재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양 역사 시기에 당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에 따라 각각 지중점 있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정석에는 신시대 훌륭한 간부의 기준을 제시하고 8가지 실력과 7가지 능력 향상 등 간부의 능력과 자질 향상에 대하여 일련의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2024년 2월 습금형 총서기는 제6차 전국 간부 학습 양성 교재 서문을 작성하여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부응하는 정치 능력, 지도 능력, 사업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광범한 간부들에게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능력을 건설하는 데서의 시대적 내포와 실천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정치 능력 향상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지도 간부의 모든 능력 중 정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사와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당을 강력하고 힘있게 건설하고 당의 집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자질이 뛰어난 당원 간부가 많아야 합니다. 신시대 간부의 정치적 자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는 종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이 중심 과업을 확고히 파악하고 시종 정치적 민감성, 명석한 도내와 정치적 의지력을 유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결책을 내리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정치적 판단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정치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고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능력을 증강시키며 정치적 리해력을 높이고 국가 대업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고 시종 당조항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집행력을 높이고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여 당조항에서 재창한 것은 단호히 호응하고 당조항의 결정은 단호히 집행하며 당조항에서 금지한 것은 단호히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 능력은 구체적인 것이며 근본적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하게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정치 단련과 정치 훈련을 강화하여 맡은 바 직책에 걸맞은 정치 능력을 갖춤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도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 역사상 미중류의 대변혁으로서 법칙성 인식을 심화하고 현대화 발전을 선도하는 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요구인 바 그 중점은 각급 지도 간부들이 습금형 총소기가 강조한 일곱 가지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전반적인 자질 향상을 크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충성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전제하에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를 통해 현대화 건설 과정의 일련의 난제, 애로를 파악하여 각종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결책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전략적 안목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결책을 내려야 하며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면적으로 타산하며 과학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개혁 난관 돌파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상관념, 생산방식, 리코더의 변혁과 혁신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이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태승호 씨의 글 자전거에 대한 추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항주에서 사는 딸 집에서 보낸다. 길거리에 넘쳐나는 공유 자전거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 자전거에 대한 추억이 떠오른다. 어릴 적 나는 자전거를 무척 좋아했다. 누구 집 마당에서든지 길가에서든지 자전거가 눈에 띄면 꼭 한번 만져봐야 시름이 놓였다. 하지만 농촌에서 자라나다 보니 자전거를 쉽게 만날 수 없었다. 우리 마을 100여 가구 가운데 자전거가 있는 집은 고작 두세 집이었다.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면 마을 조물의 애기들은 무리를 지어서 뒤를 쫓았다. 13살이 되던 해 동네 친구 집 자전거로 비로소 자전거 타기를 배웠다. 아이들이 많은데 자전거는 한 대뿐이라 1, 2명이 함께 뒤를 따라다녔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자기 차례가 오면 뒤에서 잡아주는 아이의 손길에 의지해 페달을 밟고 달았다. 어느 날은 뒤에서 잘못 잡아주는 바람에 넘어져 손발을 다치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내 자전거 타는 방법을 익혀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내게 처음으로 찾아온 자유에 대한 몸부림이었다. 그날의 상쾌한 바람은 지금도 내 얼굴을 스치는 것 같다. 이듬해 여름방학, 길림새에서 사는 큰 누나네 집에 놀러 갔다가 매형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나섰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길을 비추었다. 자전거 대들보 사이에 다리를 끼우고 페달을 힘껏 밟으며 날듯이 달렸다. 온 세상을 가진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익숙하지 못한 자전거 기술이라 잠깐 방심하던 순간 길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망가뜨리고 말았다. 두려움에 집 문 앞에 조용히 자전거를 놔둔 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죄책감과 자유의 환희 사이에서 흔들리던 그날 감정은 지금도 선명하다. 젊은 시절 고향 마을에서 먼 길을 떠날 때면 동갑내기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 타곤 했다. 그때는 자전거가 더 이상 희귀품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소중한 재산이었다. 빌릴 때마다 조심스럽게 다루며 그 짧은 자전거 여행이 주는 기쁨에 취했다.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다 보는 바람결에는 꿈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실려있는 듯했다. 1984년 화룡에서 연길로 전근하며 심리 출근길을 위해서 봉황표 자전거를 샀다. 나의 첫 자전거였다. 반짝이는 상표, 단단한 안장, 새 자전거 특유의 냄새. 그 순간 나는 어릴 적 부러워하던 자전거의 당당한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자전거는 내 두 발이자 나만의 추억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 하지만 10년 후 그 소중한 동반자를 도난당하고 말았다. 비록 오래된 자전거였지만 빈자리에 남은 것은 허탈감과 오랜 시간 쌓인 추억의 무게였다. 항주에는 공유 자전거가 도시 구석구석에 가득하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탈 수 있다. 더 이상 자전거 뒤를 쫓아다니는 아이들의 무리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길거리에 빼곡이 씌워진 수많은 자전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자전거는 이렇게 많지만 정작 나의 봉황표처럼 소중한 이야기를 간직한 자전거는 과연 몇 대나 될까? 어느 날 공유 자전거를 타고 오랜만에 거리를 달려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속에 어릴 적 느꼈던 짜릿함은 없었다. 아마 그 감정은 자전거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절 순수하고 간절했던 나의 마음에서 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과거의 자전거는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었고 그것을 얻기 위한 려성 자체가 하나의 성장 이야기였다. 동네에 단 몇 대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은 자전거를 통해 간절함과 공유의 의미를 몸소 익혔다. 오늘날의 자전거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었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다. 더 이상 자전거를 두고 추억을 나눌 친구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졸였던 간절함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는 가끔 꿈속에서 10대 소년으로 돌아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뒤를 쫓아다닌다. 꿈속의 바람은 현실의 어떤 바람보다 상쾌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자전거와 함께한 시간은 한 사람의 성장과 추억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존재였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전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순환한다. 자전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그 대신 누구나의 것이 된 자전거가 거리에 가득하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자전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것인지 모르겠다. 그 시절 우리는 자전거를 뒤쫓으며 가짐의 기쁨을 배웠고 지금의 나눔의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소중한 가치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지금의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과거로 통하는 시간의 문이자 소유에서 공유로 흘러간 시대 그림자이다.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언제나 그곳에 13살 그날의 상쾌한 바람과 내 청춘의 첫 자유 그리고 아직도 가슴 뛰는 간절함이 있는 것 같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 가끔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타초경사, 다저징서입니다. 칠타, 불초, 놀랄경, 뱀사로 구성된 타초경사, 다저징서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는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공인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당나라 때 지방의 현력을 지낸 왕로라는 사람은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탐관오리였습니다. 부하 관리들도 왕로를 따라 부성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늘 부하들을 시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했으며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수법도 교묘해 백성들은 왕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왕로의 부하들이 거리로다가 소란을 피우며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는 마침 춘궁기라 백성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관리들의 악행을 현령 왕로에게 구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관청에 앉아 상소문을 받아든 왕로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최선을 다해 해결해 주리라. 상소문을 반쯤 읽어 내려가던 왕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소문에 적힌 내용은 모두 그가 저지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매우 복잡한 사건이로구나. 다시 조사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라. 왕로는 더듬더듬 말을 하고 백성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왕로는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에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진위가 세간에 낱낱이 드러난다면 관직은 물론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텐데 반드시 진실을 물어야겠군.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자 붓을 들고 상소문의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여수 타초 오이경사, 너희는 풀밭을 건드렸지만 이미 나는 놀란 뱀과 같다. 왕로는 상소문을 덮고 부하들에게 대책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상소문에 적힌 이 글귀에 의해서 사건의 전말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탐관 오리들은 국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칠수유고에 수록되었습니다. 타초경사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공인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 귀여운 허풍은 건조한 삶을 촉촉하게 만드는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허풍의 긍정적인 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풍이 병적인 정도로 지나치다 보면 본인이나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합니다. 거짓말이고 사기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한 사업가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의사가 앰뷸런스를 50대 수입하면 자신이 그것을 팔아서 큰 이익을 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니 아예 응급 헬기를 수입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의사는 처방하던 약의 용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 남자의 허풍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허풍은 사물이나 사건이 가지는 긍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소설의 주인공 돈키호테를 생각해보세요. 기사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기사라고 생각한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인에게 돌진합니다. 그가 공격한 거인은 물론 실체가 아니라 풍차였습니다. 결국 그는 풍차의 날개에 걸려서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증가하는 느낌을 자아팽창감이라고 합니다. 돈키호테는 자아팽창감이 망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허풍 심리로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팽창감은 자존감을 따뜻하게 유지시키지만 현실과 유리된 거짓 허풍이 만드는 자아팽창감은 자신을 고립시켜 외롭게 만들고 진짜 행복과 독 멀어지게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허풍이 심한데 그 이유는 남자가 힘에 대한 집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남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 남자 자존감 계기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분 좋을 때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고 으스대고 시비가 붙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해야만이 부하 권력을 가져야만 강한 남자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허풍은 그 내용이 대부분 신체, 돈, 그리고 인맥에 관한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전투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전투력과 공감 능력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의 통증으로 느껴지는 공감 능력이 좋으면 사냥감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처자식을 먹여서 살리기 위해서 남자들은 공감 능력을 포기하고 전투력을 키우며 오랜 세월 지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픔을 보여주고 공감받는 것에 아주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제 남자들도 허풍을 좀 줄이고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보여 공감받고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자의 허풍을 조금은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고 귀엽게 여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는 허풍에 당신의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못 믿겠어라는 부인의 대꾸가 돌아오면 남자는 자아팽창감이 위축되고 삶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장백의 잔나무야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유명한 음악 교육가 남희철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 저희 프로에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네, 선생님께서 음악의 길과 인연을 맺게 된 데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또 가족의 영향이 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가족의 영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마다 모택동 선전대가 있었어요.
1: 네네.
2: 근데 내가 선전대 대원이 아니었습니다. 고중 졸업할 때까지.
1: 네네.
2: 그러면 내가 음악을 내 혼자 다스대. 그 누가 가르쳐주는 선생도 없었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성공을 해보니까 성공은 어느 정도 노래 정도는 되겠는데 옆에 보니까 이 악기를 했잖아 안 되겠어요. 나보다 어린 학생들이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에요. 혼이 막 불같이 나는데 나는 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작곡을 하겠다. 그 당시에는 학교 학생이 작곡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 나는 작곡을 하겠다. 이래서 작곡을 시작했어요. 역시 자처를 했습니다. 작곡을 해서 뭐 가사도 누가 써주는 사람 없으니까 내대로 써서 곡을 달아서 연습을 했는데 뭐 꽤나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사 선전대 그때는 공사에 문화장 짱장이 있었는데 한쪽 분이 그분한테 가서 아 내가 이런 곡을 썼는데 어떻게 봐달라 했더니 그분이 보더니 괜찮다 그래서 들어올 때 썼는데 고중 졸업하면서 나의 작품이 지구급 기림지구죠. 그러니까 내 네. 관심이 반석이니까 기림지구 그 지구급의 간물에 내 노래가 두 곡인가 세 곡인가 한꺼번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쭉 한 겁니다.
1: 아 그랬군요.
2: 예.
1: 네, 그 음악을 배우던 초기를 생각하신다면 또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는지 네, 그 어렵다든가 혹은 뭐 아주 뿌듯했던 기억은 있습니까?
2: 어렵다고 한다면 뭐 성품금이 없었으니까 집에.
1: 네네네.
2: 집에 그러면 마을에 성품금이 있어요. 그때는 마을마다 또 성분대가 있었어요.
1: 예예.
2: 그래서 마을에 성품금이 있었는데
1: 예.
2: 농만기에는 안 쓴단 말이에요.
1: 예예.
2: 그걸 가지고 오늘 농만기에 가지다 놓고 연습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뭐 어렵다는 그는 없었고
1: 네네.
2: 여하튼 음악을 하면서 보니까 뭐 전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1: 선생님께서 음악 교육에 종사하시면서 네, 또 작사 작곡한 작품들도 아주 많던데 한 대략 몇 곡 정도 되는지 네, 선생님께서 통계해 보셨습니까?
2: 많이는 쓰지 않았어요.
1: 네네.
2: 왜 그러냐면 이제 후에 내가 전공을 듣고서. 음악사와 미학을 했으니까
1: 네네.
2: 주로 그러니까 논문을 썼죠.
1: 아 그랬군요.
2: 그래서 창작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아마 한 30, 40곡 정도는 될 거예요.
1: 아 네네. 네. 네, 그 특히 그리움이란 노래가 기억이 깊었는데 네.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2: 아 그 노래는 아마 2002년도 정도가 되었는데
1: 예, 예.
2: 그 당시에 그 임대인 가무단에 소프라노 네. 장지정 씨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1: 아, 예.
2: 자기 친구가 자기 동창이 중학교 때 동창이 어디 북경에 계신다든가 뭐 그런데 동창 모임에 그분이 자주 뭐 못 오게 됐는가 봐요.
1: 예.
2: 그래서 그런 시비를 했는데 자기도 동창이 보고 싶고 또 그런 시를 썼으니까 그 글씨에 곡을 닿으면 좋겠다. 나도 곡을 닿아달라 해서 그래 노래가 나온 거예요.
1: 아, 그래요.
2: 보시다시피 뭐 가사로 쓴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가사라는 말보다가 어떻게 보면 노래 많이 더 낫겠다.
1: 예.
2: 가사도 되지만은 말도 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0: 예수스님께서 음악 교육을 4년간 하시면서 어떤 핵심적인 음악 교육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좀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1: 저희 음악 교육의 이념이라고 할까 그것을 묻는 거죠.
0: 네.
1: 저는 서양 음악사와 음악미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돌아와서 보니까 서양 음악사와 음악미학을 하는 것보다가 우리 민족의 음악사를 정립해야 되겠다. 조선족의 음악사를 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수십 년간 이제 우리 민족 음악사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또 24개 정도 냈고, 그리고 논문 한 100여 편 냈고, 뭐, 이러면서 그 글을 수 있는 한 통속하게 쓰겠다. 많이 알아보기 힘들게 쓰지 말고 통속하게 쓰겠다. 그래서 내 글은 대체적으로 보면 보기 쉬워요.
0: 네, 선생님, 그 어떤 음악 교육 방식을 창도하십니까? 네, 어떻게 학생들이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할수 있을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1: 그거는 이제 강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의 강의는 단순히 뭐 리듬만이 아니고, 음악 작품을 곁들이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그

0: 성수취된다 보니까
1: 네.
0: 약간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집단은 좋을 뿐만 그런 분위기를 단번에 집중시키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반달 이 노래를 가르친다.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반달이라는 노래를 아느냐? 이것부터 들으세요. 한다. 아 그럼 한번 부르고 딱. 우르는 수 예. 그런 게 역시 이런 식으로 아주 그될수 있는 대로 재밌게 재밌게 막 강의하는 편이죠.
2: 네네네. 예, 끝곡으로 남희철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 함께 사는 우리 세상을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의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네, 다음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여러분, 올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올절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일상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는 뜻깊은 나날이었을 겁니다. 네, 짧지만 여유로웠던 연휴가 지나고 또 다시 시작될 일상. 오늘도 밝은 에너지를 더해드릴 문화공감 프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29편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고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 행 코너에서는 고송 대안을 소개해드리겠고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감주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주들을 보완하고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청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며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개혁과 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밝혀주었습니다. 중국 특색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제도적인 기반입니다. 세계 인류 기업은 국가의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국제 경쟁력의 중요한 구현이며 글로벌 산업의 발전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관건적인 역량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한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부응하는 기업 제도를 기초로 하고 보상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개혁과 발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입니다.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혁 개방 이래 국유 기업은 권한 이양, 리익 양도 현대 기업 제도의 구축, 국유 자본 감독 관리 체제 등 개혁의 과정을 모색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국유 기업의 개혁과 발전 사업에 각별한 중시를 돌렸으며 국유 기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대한 정치 원칙으로서 이를 반드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며 현대 기업 제도의 구축은 국유 기업 개혁의 방향으로서 이 역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특색 현대 국유 기업 제도에서의 특색은 바로 당의 령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의 령도를 조직 체계를 수립하고 간부 구성을 구체화하며 직책을 분명히 하고 감독을 엄격히 하는 등을 회사 관리의 제반 단계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배치는 현대 기업 제도의 중대한 혁신입니다. 국유 기업, 국유 지배 혼합 소유제 기업, 민영 기업 등 기업은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는 면에서 끊임없이 모색하고 혁신하여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국유 기업, 국유 지배 혼합 소유제 기업의 시각에서 당 건설을 정관에 넣기, 쌍방향으로 교차로 임직하기, 당위원회 당조에서 중대 경영 관리 사항 목록을 선행 연구 토론하는 등의 전면 실시를 통해 회사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완성한 셈입니다. 1만 2,900개의 중앙기업 자기업과 734개 지방 1급 기업, 2만 6,300개의 지방 국유기업 자기업에 기본적으로 리사회를 건설하였으며 그 완성률은 99.9%에 달했습니다. 경리층 구성원에 대한 임기 제도와 계약화 관리를 전면적으로 보급시켰으며 중앙 및 지방 기업의 각급 자기업에서의 완성률은 99% 이상에 달합니다. 시장화 고용 기제를 깊이 있게 추진시켰으며 신입 사원 총 인수에서 차지하는 공개 초빙 인수의 비율은 99.7% 이상에 달하고 전원 실적 평가를 실행하는 기업은 99.7%에 달합니다. 둘째,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면서 도달해야 할 목표이고 성과입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 일부 업종의 선도 기업은 발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세계 인류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양호한 여건을 이미 구비하고 있는 반면 경영 효율과 혁신 능력, 국제 경쟁력, 브랜드 영향력 등면에서 기업의 소프트 파워를 한층 강화하고 제고해야 하는 문제점도 두드러집니다. 그러므로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며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의 요구에 따라 효과적으로 견제가 되는 현대 기업 관리 기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현대 기업 경영 기제, 경려가 따르는 현대 기업 경려 기제, 감독이 적당한 현대 기업 감독 관리 기제 등 제도 체계를 형성해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매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려면 제도적인 보장을 립각점으로 그것을 다각도로 전면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이 흥하면 나라도 흥하고 기업이 강해지면 나라도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해 제품이 뛰어나고 브랜드가 탁월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관리가 현대화된 일련의 세계 인류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건설해야 합니다. 첫째로 기술 변혁의 혁신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혁신의 핵심적인 지위를 견지하고 기업이 업계의 관건 분야와 핵심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사슬의 핵심 단계와 관건 분야에 대한 지배력을 제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자원 배치 및 통합 능력을 높이어 자본, 자원, 기술, 인재 등 각종 요소의 글로벌화 배치를 실현하고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을 주도해 나가는 일련의 사슬 주도 기업을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신감과 책임감을 과시하여 영향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업이 국제화 경영을 진행해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대거 성장하도록 적극 추동하고 그들이 국제 기준의 재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수 기업가의 선도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야를 가진 기업가를 서둘러 육성하고 기업가 정신을 적극 고양하며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 경려를 중심으로 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기업가가 혁신 발전의 생력군이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를 보완하고 세계 인류 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태산기슭개도시 태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안은 태산으로 인해 형성되고 또 태산으로 인해 널리 알려진 료사문화의 명성 높은 도시입니다. 태안은 여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어왔습니다. 제왕과 귀족, 문인과 문객, 그리고 일반 백성 이르기까지 로구나 뜨거운 열정으로 이곳을 찾았으며 태안은 모든 이들을 포용해왔습니다. 산동 중부에 위치한 태안은 고대 제로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악의 으뜸인 태산이 솟아있고 문수강이 흐르며 물산이 풍부한 이곳은 천년의 유관 역사를 자랑합니다. 태안은 중화민족의 중요한 발상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5천여 년 전 이곳에서는 대문구 문화가 태동하여 중국 문명사의 중요한 리종표로 됐습니다. 현재 태안 도심의 대문구 문화유적지에서는 이 문화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목의 시족 사이에서 북의 시족 사이로 향하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안성은 당나라 중기에 규모를 갖추었고 송나라 시기 봉선지로 지정됐으며 역대 제왕들의 제사와 종교 영향으로 신주라 불렸습니다. 금나라 시기에는 태산이 평안하며 천하가 평안하다는 뜻에서 태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태안의 명성은 태산과 직결됩니다.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경관, 겹겹이 이어진 산새와 소나무, 거대한 바위, 운무가 어우러진 태산은 장엄함 속의 밝음과 고유함 속의 신비로움을 보여줍니다. 태산은 오악의 으뜸이자 천하 제일산으로 불리며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정신문화와 어우러져 중화민족 정신문화의 축소판으로 평가됩니다. 태산 등정 구간 가운데 가장 험준한 곳은 18반입니다. 1600여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이 길은 양쪽 절벽 사이로 정상까지 이어져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를 연상시킵니다. 이 구간을 오르면 해발 1460m의 남천문이 나타납니다. 높은 봉우리 사이에 세워진 이 문은 하늘로 통하는 문과 같은 장관을 이룹니다. 태산 서쪽 계곡에서는 폭포가 떨어져 깊은 못을 이루며 전설에 따라 흥룡담이라고 불립니다. 태산 정상에서는 일출운해, 서리꽃, 불괄 등 네 가지 신비로운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출은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오둠을 가르며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하늘빛이 점차 변하는 모습을 장엄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태산은 오랜 세월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진, 한, 명, 청에 이르기까지 역대 제왕들은 이곳에서 봉선, 의식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찰과 속각이 남겨졌고 이런 태산의 풍부한 인문 경관을 형성했습니다. 태안선 중심의 대면은 앞쪽으로 통천가와 이어지고 뒤로는 태산과 연결되어 도시와 산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를 이룹니다. 옛사람들은 태산을 오르는 길을 지옥에서 시작해 속세를 거쳐 천상으로 나아가는 길로 여겼습니다. 이는 인간 세상을 벗어나 선경에 이르는 과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공자는 태산이 오르면 천하가 작아 보인다고 했으며 두 번은 반드시 정상이 올라 모든 산을 내려다보리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태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오늘날 태안은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유관 역사와 풍부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현대적인 도시와 어우러져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선물 이 같은 제목으로 오효근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인 오효근은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체 장기 기증자원 등록자이며 유체 기증자의 유가족이고 또한 제남시 적십자 유체 각막 기증 자원 봉사팀 팀장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오가양과 어머니 리문 씨는 제남시 최초이자 최고령의 부부 유체 기증자입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들은 유체 각막 기증자원 등록서에 자신의 답을 적었습니다. 도로인은 마지막으로 의학교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이 선물은 또한 수많은 유체 각막 기증자들이 생명으로 실천한 박예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떠나 보낸 지 거의 20년이 지난 후 오효근은 그들의 선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생명의 이어짐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기정수명의 이름을 남긴 순간부터 생명의 정의와 가치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봄바람이 보도나무 꽃을 푸르게 물들이고 이월란 꽃이 집 주변의 길가에 가득 피어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이어집니다. 20년 전 오효근이 아버지 오가양을 떠내보낸 곳도 바로 이월란이 만개한 계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유치를 당시 산동의과대학에 기증하여 의학교육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오효근의 손에는 녹색 표지에 유치 기증 명예증서 두 장이 남아있습니다. 증서에는 오가양 리문시 동지는 사심없이 자신의 유치를 조국의 의학사업에 바쳐 인류의 건강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는 그의 부모가 내린 엄숙한 선택이었습니다. 오효근의 아버지는 공정사였고 어머니는 북경효파의과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두 사람은 국가에 대한 기여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고 노는 게 이루러

특별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사후 효치를 기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의대생이 우리의 몸을 수없이 해부하더라도 의사가 환자를 잘못 수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초심이었습니다. 제가 되기보다는 빛을 남기자라는 말은 자식들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삶의 가르침이었습니다. 2003년 3월 산동성 유체 기증 조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오효근의 부모는 이미 기증 기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과 의사들에게 문의하던 중 이 소식이 오효근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그는 의대에서 대체교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식으로서 부모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부모는 살아서는 수술칼이 두렵지 않고 죽어서도 회복칼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력 기록을 함께 제출해 병리 해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두 로이는 오효근에게 병원, 법원, 공중처 등을 찾아다니며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산동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관계자를 만나 기증 경로를 찾게 되었고 2003년 2월 마침내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 두 분은 마음이 한결 놓이셨다고 오효근은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셋은 부모의 결정을 존중했고 깊이 존경했습니다. 의사로서 오효근은 실습 없는 의학은 공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아버지가 폐염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기증 절차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치료에서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자 그는 아버지의 몸에 더 이상의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추가 시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기증 의지를 존중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각막은 다른 이에게 빛을 되돌려줘 빛을 남기자는 바람을 실현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고려해 그는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숨겼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알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조용히 고개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고 그는 다시 기증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까지도 제남시 최고령 유체 기증 부부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의사로 됐고 부모의 행동으로 죽음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게 된 그는 2012년 자신도 기증 등록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각막이 가능하면 각막을, 장기가 가능하면 장기를, 그것도 안 되면 유체라도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쓰도록 하면 됩니다. 그는 45년 의사로 일하며 유체 기증은 또 다른 방식의 생명 수호라고 말합니다. 이후 그는 적십자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했고 같은 해 제남시 적십자 유체 각막 기증 봉사팀이 설립되면서 팀장을 맡았습니다. 15년의 활동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증을 이해하고 참여하게 되었고 봉사팀은 점점 확대됐습니다. 오랜 전통인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만 그는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더 많은 동참에 감동을 느낍니다. 어떤 젊은이는 각막을 기증한 동생을 기리며 심장 이식 수혜자는 가족과 함께 기증 등록을 합니다. 올해 한 기념 행사에서는 AI 기술로 제한된 부모의 모습이 등장했고 그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연장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어머니의 말과 생명의 두 번째 여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바란다는 아버지의 말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제남시 유체 기증 등록자는 5,399명, 실제 기증은 979명이며 각막 등록은 3,014명, 기증자 739명에 달합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이름들은 하나하나 빛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슬픔보다는 그리움과 평온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가족들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봉사팀들은 모여서 떠난 이들을 기립니다. 오효근의 집 거실에는 아버지의 각막 기증 사진이 햇빛을 받으며 놓여 있습니다.

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선물 이 같은 제목으로 오효근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좋은 사람은 일생 동안 평안하리.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강서 송남부의 보석 같은 도시 감주시에 있는 송나라 유족이 살아 숨쉬는 감주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신축된 감주시 박물관은 강남 정원의 우아함과 첨단 건축이 만난 걸작입니다. 요류 예장은 장강의 물결을, 지붕의 기와 곡선은 송나라 회랑을 재현했지요. 주왕 로비의 12m 높이 동종은 감주의 옛 이름 공성을 새긴 상징물로 두드릴 때마다 천년의 미아리가 울려 퍼집니다. 1층 객가 생활관에서 만나는 원형 위용 모형은 실제 크기의 5분의 1로 제작된 흙집 안으로 들어가면 객가 가족 4대가 함께 살았던 공간이 제한되었습니다. 청동 제사기구에서 손때 묻은 방족차까지 살아있는 역사를 느낄 수가 있죠. 2층에

1 감주의 황금기인 송나라 보물이 진열됐습니다. 1123년에 제작된 청자 연적은 당시 세계의 최정점 도자기 기술을 보여주며 조의 진필 편지에서는 학문을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3층 최후실에서는 감주 자수가 가능합니다. 붉은 실로 매화 문양을 수놓으며 당시 사람들의 정성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감주시가 중국 히토루 매장량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지하 1층 광물의 신비관에서는 형용 색상의 히토루 원석이 빛의 춤을 추고 터치 스크린으로 원소 조합 실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첨단 휴대폰으로부터 전기차까지 우리 생활을 바꾼 광물의 신비한 세계를 만나보시죠. 전시관을 관람한 후에 5,000평방미터 규모의 감란 정원을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나라 화가 곽희의 산춘도를 현실로 구현한 이곳에서는 대나무 숲 사이로 흐르는 인공 폭포와 백로 조형물이 어우러져 있고, 특히 가을엔 계곡 다리 위로 단풍잎이 비단처럼 흩날리죠. 감주시 박물관은 돌에 새긴 역사이자 흙에 뿌리내린 삶입니다. 객가인의 투쟁 정신에서 송나라 학자의 지혜까지 이곳을 거닐며 강남 문화의 정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주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니신이 불러드립니다. 예감.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가수 량종요의 대표곡 고요한 여름과 용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족의 발라드 여왕 량종요 가수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대중적인 멜로디로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가수입니다. 노래 룡하는 량종요가 부르는 서정적인 노래로 음악가 리종범이 작곡과 작사를 했고 오월천이 편곡을 맡았습니다. 2005년 4월 이 노래는 뮤직 라디오 중국 토프 랭킹에서 련도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래의 멜로디는 순박하고 따뜻하며 가사는 간단하고 거침없어 량종요의 청순한 목소리로 듣는 이를 고요한 여름밤을 느끼게 해줍니다. 2004년 대만 음악인 리종범은 서귀련 왕민 중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황토고원의 하늘, 푸른 나무, 황토의 풍경과 아이들의 순진하고 소박한 모습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어린이들과 음악회를 열고 동요를 가르친 후 리종범은 학교를 떠날 때 흑판에 고요한 여름의 가사를 썼고 그 후에 작곡을 완성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회적 규요와 음악적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기부 문화의 선구자로 인정받은 곡입니다. 아래 량종요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계속하여 량 종류 가수의 노래 용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래 용기는 양 종류가 부르는 공통적인 힐링 사랑 노래로 작곡과 광량이 작곡하고 뇌업이 작상곡으로 2005년 클래식 희망가 온라인 투표 이벤트에서 1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노래 용기는 사랑을 고백할 때 필요한 힘이라는 메시지로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량 종류는 이 노래로 2000년대 중국어권 대표 여성 보컬리스트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 또한 사랑을 향한 순수한 용기를 노래한 2000년대 감성 발라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래 량 종류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내성으로 오늘의 문화 공간 프로를 마칩니다. 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저 울그린 얍들 온트자머리 툴 울그를 벌거 출회 우글 출르 울그린 옷이라 으르그 우뜨르 벌제 울허리 으뜰 박스네 따라 아주 머르근 젤르기 볼것 어떠 홀뜨느 머탈 볼회 흠머후이돌 악시라 벌슨 채등 애틀부틀엇 훌가란 채랏 부익은 솔대가 억투호 알그디악구이 채등라이긴 된다 드흔 난충벌럿 아주 무르그느헛 샤등괴나 아비르이 아난총 악시라 벌슨 비어 아르나친 다가 대불 미니에마따 멍게질 소타칭너 그진 비어다 멍게질인 짓으로 벌은 누서라 담 매 문제 알아디 앞치고 허일버 수후 악시라 나디 지직 뒷노트 둘 후르거 주흐히 아주 무르근 듣더라 까짓늘레 치 헤늘레 빠치 은진 나디 미제메 은백잠이메 은진 우든대리 잠비쇼이 주무르근 열어 헐스 은지 토사라들의 예식 가라들린 알그지야 알그지 치매 지죽틴 달 얼굴이 아 집부산들지 음서는 늑지르 알그지 흠머 회둘 최등라이나 박흠바일르지 시쪼갓 체림의 지릇 음선 늙은 지릇 아이길 잡지 자 최등라인의 하협지야세나라 자민 해쯔흔둘 늙은 잉금판 우즉제 최등라인의 잉금판시 우증글러란 느낌이 사난다지 아냔 사는 덜쭈 야무르 이래 사는 덜쌤 쉐랭 걸린 골분 하간 아트 같은 득득회들 핫다 돌린 게질 바스즈 철원 트름이 후준던 희거 우룩슨 불거 은영은 반시 우증글어른 틀투헌 산난돌지 예지 틀렘벌어디 아주 모르근을 젠 아바가이 아이근 지 아따르치 측딘 달다 으흐히 몰아 제메 아초훈과하 지 일쓴자만치 워름부터이다 잉금 반시 걸룩인 다룰 제갓 구조란히 잉히 버수 웅을 뜰 똥을 땃

구조로 오글럭젠. 난 총바트르 텐네부여 적음은 영음판시 앞시리맨친 걸룩인 다를 제가 최등 너에 후주오른 희긋 얼지히 은우이드 최등 너에는 아마나갓 시댕열제갓 아스젠 예슈라이 무엇도더비 야분시덕은 우괴 아바가 지머디압 쫄후에 음선바싸 어떠르 꽃층계지르 아일불세치 으르긋 헤릇 볼러히 은이 야레아니미근 으여 아바가 은진친이 있은 유러 우괴 성사 그틀레헨 최등 너희는 히디저 제갓 안내 후치 가르가 제갓 오이틀이 영음 반석 신신 든치바가 임임해 아후배 저가수 우륵설 우륵설 후툼벌 부흘 올렌 늘리그헛 아슴벌 부흘 샤주회 달무리인 따란 음선 부르니여헐 아슴벌

아주 모르긴 듣더란. 난 총 받아들이지나 어떤 아버지라가 잉반신 야래 은이 우글어디 한다. 세나터라 마터라 비드네 토론 비드네 뜨티에 은 더가이 드물어 쩌가 적스니는 우주를 벌자 더 떨어간 난 중님 부여 기졌어.

은질 아랍님은 나태 은 나하리 이거와기 아부철불 툭벌불 죄짜내짜 은 투르슨 아바금 벌러 우너흐르 나친 하감문어 망으스 하간 나친 하간이 알르즈 워림부여란 나친 하네 어허벌주 나친 하네 은으르 하튼 넘은 달에 기히 발라나추 의엔테 허리 이질조해 나리가와 궁주 웅 누르더런 이시아버거 떠덧 읍순다트란 벌불 히드루 어트이 벌불 아홀주회 흘쳐서불 햄네 아바 회사난가를 볼 아랴

자, 팀부가 버스 어린 부여 언나산 후들샤트와 벌부죠. 들근들서 배가 상시 못든다 서 질부리야히 피스켈 우르기. 자, 어린 부여는 시자가 후릇 텔테브야 그틀린 남훈 투르슨 나리가와 궁주 내긋내긋 알흐질러

저 슈아비는 너 어르지르 여스니기 히두글라 아발 에근 앙아엔 지성서바수 아바민너 아슴부이신 읍신답신 훈두발릇 은부이신 우더러선 일루마지린 상시모뜨 흔두라샷 젤브르타트가하 테헬루르그나 흠문성체 아미나 치워런 후들슨 유보 치후토아우니디하 빠스 엔테윤치인 나리가와 민니부여 아비너른 벌럿 부이기치인 둘그르헛 테헬 우르헛 아시야하히 부이신 읍신데 훈두베자 치안나산 우들스님 엔진 후르축을 받제근 나친한 은희성선 의여 니니에노한테 나리가오안에 남훈세니 우젓 나친하간 듣다른 바흔 어찌르서지 티모의 읍당아이 미니엔 암나단 툴그러 어쩌바소 아비지

아바이 대글 대로래 와라 비 아르타누니 다글로래 가르토 짜르뜨띠가 네무니탄 다굴 즐레불 볼라 집수 어떻게 아득슨 바툴 치르껏 다굴절회 은친 별단이 이늑 쪽에 돌란 이늑 쪽에 은치 상심 어떤 다 텔테밭 젤분 늑제 인친 후쫄아 이루시는 아블레 볼 측슨 흐르그히 아버무니 성서 볼라 타르미니니 일직 저 아분벌불 벌러 금문 줍셔 내알이 희가와 궁주 터군에 부여 가르떠리 네문 액탄 나태 간다를 월인부이탄 있으놈은 텔이여구 마간 드륵 틈머 흔든 터지

바람을 다 뒹굴어보지스던 하드잭들인 후흔하리가와하네 음느탈둔 후르디스 저 은비식이 우쩌버수 비식이긴 우아노 하름을 다팅을이긴 사르르뜬 해불간 넣어 어두가 웃들 나리가와 궁중에 갈뚤을 벌불 갈뚤슨 불거 진니 지야 도훔은 벌러 알분족인 깔부거스터를 잊지 무너 우들쌀 책벌불 토홀주회 이머선 벌러 워르치는 잠맛 무뚤배하 이쓴죽인 이진것설 바틀수벌러 그뜬 하 드나한 이힐거주 친이허튼에하 두노르테 달둘벌불 후르보슴베나 터셀음벌불 나친하네